0: 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1: 네, 오늘의 첫 곡은

가자족 요리를 통해서 그들의 유목 생활과 광활한 자연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자족의 음악은 강인한 생명력과 넓은 하늘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 속에서는 가자족의 삶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네, 가자족 노래입니다. 어머니.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서 넓은 대초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몽골족 노래입니다. 네, 몽골족의 음악은 자유롭고 웅장한 대자연의 균을 담고 있는데요. 호방하고 힘찬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몽골족의 삶과 문화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몽골족 노래입니다.

네, 계속해서 장종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장종 음악에는 종종 전통악기인 트라닌과 피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서장 거원의 광활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종 노래입니다. 거원 속에 너와 나.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서가 담긴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조선족 음악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네, 대화꽃 향기 고려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위글족의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네, 위글족의 노래와 춤은 그들의 다채로운 문화의 역사와 풍미를 가득 담고 있는데요. 당신은 나의 전부 준비했습니다. 함께.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이번 추석과 국경절은 불과 사흘 간격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의 만남은 물론 료행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명절로 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료행부터 도명절을 나누어 즐기는 알뜰한 분산 료행까지 휴가를 보내는 방식도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달빛을 따라 떠나는 달맞이 항공편과 익숙한 관광지를 색다르게 즐기는 반전 료행까지 새로운 료행 방식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명절 가족과는 정을 나누고 료행에서는 색다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벌써부터 분주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문화 공감에서는 먼저 24단계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리론 혁신의 6가지 반드시 견제를 계속 추진하는 방침을 두팀없이 견제하고 잘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미니 캐림으로 불리는 동네 대설을 소개해드리겠고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수리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촌에서 30년간 가전제품 수리점을 지켜온 왕구홍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음악 속의 시간여행 코너에서는 가수 왕봉과 그의 대표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해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리론 혁신의 요소까지 반드시 견지를 계속 추진하는 방침을 두툼없이 견지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용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의 보고에서 실천에 기초한 리론 혁신을 계속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잘 장악하고 그 속에 일관되어 있는 입장과 관점과 방침업을 뜻임없이 견지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에서는 6개 청민으로부터 개괄하고 논술하면서 반드시 인민 지상주의를 견지하고 자신 자립을 견지하며 조정 혁신을 견지하고 문제 해결을 견지하며 체계 관념을 견지하고 전화를 품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반드시 인민 지상주의를 견지해야 합니다. 인민성은 막스주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우리 당의 이론이 억만인민의 홍호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시종인민의 입장을 주장하며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을 위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는 것은 습권평 신시대 종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에 일관되어 있는 주요 맥락입니다. 계속 실천에 기초한 이론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종일관, 인민지상주의라는 이 근본적인 가치지향을 견지하면서 인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인민의 뇌문을 파악하고 인민의 창조를 존중하며 인민의 질을 모아 인민이 선호하고 인민이 인정하고 인민이 소유하는 리론을 형성하고 그 리론이 인민을 주도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무기로 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자신 자립을 견지해야 합니다. 자신감은 우리 당이 장기간의 투쟁을 통해서 련마해낸 정신적 기질이고 자립정신은 우리 당과 국가의 존립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당의 100년 분토 로정에는 중국의 문제는 반드시 중국의 기본 국정에 입각해 중국 사람이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기본 관점이 일관됐습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은 독립 자주적인 탐구 정신과 실천 정신을 생동하게 구현했으며 그 속에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나가리라는 확고한 결심과 신심으로 일관됐습니다. 우리는 막스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견지해서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보다 적극적인 역사적 책임감과 창조적 정신으로 막소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합니다. 융통성이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이나 폐쇄되고 경직된 옛길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남의 것을 맹목적으로 옮겨오거나 남의 것을 무작정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반드시 수종혁신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위대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도를 지켜야 방향을 잃지 않고 파멸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혁신을 해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정도를 지키는 것과 혁신은 상호 보완되면서 변화와 고정불변, 계승과 발전, 원칙성과 창조성의 변증법칙 통일을 구현하고 있는 바 이런 당의 사상 노선을 관찰하는 내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태도로 과학을 대하고 진리의 정신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중국 독식 사회주의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시대와 더불어 실천의 발전에 순응하면서 만강의 열정으로 모든 신생 사물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넓히고 심화하며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새로운 말을 과감히 하고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과감히 해내면서 새로운 이론으로 새로운 실천을 지도해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문제 해결을 견제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대의 목소리로서 문제에 답을 주고 문제 해결을 지도하는 것은 이론의 근본 임무입니다. 습권평 총석에는 각 시대에는 모두 구시대에만 속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올바로 해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회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제의식을 강화하고 항상 명석한 두뇌와 예리한 안목으로 실천 과정에 부딪힌 새로운 문제, 개혁과 발전과 안정유지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문제,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 국제 정치의 변화에 따른 중대한 문제, 당 건설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리념, 새로운 구상,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사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반드시 체계관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체계관념은 변종법적 유물론의 중요한 인식론이고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기초적인 사상방법과 사업방법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고 현재 광범하고도 심각한 사회 변혁을 겪고 있으므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리익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전반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현실을 보고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완할 줄 알아야 하며 전반적인 것과 국부적인 것, 당면한 리익과 장원한 리익, 거시적인 것과 미거시적인 것, 주요 모순과 부차적인 모순, 특수와 보편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하며 전략적 사고, 역사적 사고, 변증법적 사고, 체계적 사고, 혁신적 사고, 법치적 사고, 최소선적 사고 능력을 부단히 향상시켜 당과 국가의 재반 사업을 전방적으로 구상하고 전반적으로 계획하며 전일적으로 추진하는 데 과학적인 사상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반드시 초나라를 품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당이자 인류의 진보와 세계의 대동을 도모하는 당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분투 로정을 걸어오면서 우리 당은 시종 일관 역사의 올바른 편, 인류의 진보하는 편의 확고에 나서서 세계적인 안목으로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민의 직면에 각국 인민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해납백천의 드넓은 현금으로 인류의 모든 우수한 문명 성과를 참고하고 받아들이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상술한 여섯 가지 반드시 견지는 습군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적 요구를 구해냈으며 이는 또한 우리가 실천 과정에 막소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제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데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세계관이고 방법론이며 반드시 견지하고 잘 활용해야 하는 입장이고 관점이며 방법입니다. 전당 동지들은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성을 증강하고 꾸준히 습권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이 종료 사상의 풍부한 내포, 사상체계와 실천 요구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터득해 당과 국가 사업 재반 분야의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아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나긴 세월.
2: 人生的道路漫长而艰辛，每个人都有值得回忆和留恋的过去，更有对未来美好生活的渴望。让我们共同去努力开创一片纯净的天地，使人与人之间多一些真诚，多一些美好，多一些友爱。 下面我再把《渴望中悠悠岁月》这首主题歌献给大家，希望你们喜欢。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총국

캥,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계림으로 불리는 동네 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서 고지는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고풍스럽고 아름답고 아늑하면서도 보능하는 동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쁜 산과 맑은 강물로 내외의 이름이 자자한 관광지 계림에서 멀지 않은 대서는 수륙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천여 년 전에 북송 때 벌써 번화한 교통 흡으로 구성해 그때의 도읍과 비교해 작은 장안으로 불리웠습니다. 남송 말에 대소의 세관을 설립하고 강가를 따라 오리에 달하는 큰 장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로부터 지명도 큰 조자골이라는 의미로 큰 대자에 장터 소자를 붙여 대소라 하기도 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조성된 800m 길이의 속판가는 대서의 심불입니다. 편리한 수륙 교통으로 번성기를 달릴 때 많은 외지인들이 이곳에 회관을 짓고 가게를 만들면서 형성된 거리입니다. 가게 건물들은 대부분 2층으로 되어 있고 벽은 벽돌로 쌓았으며 문은 나무문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도록 높게 한 천정의 건물 벽에는 네모난 창을 내기도 했습니다. 거리 쪽 건물은 다교로 사용되고 그 뒤쪽으로는 강변까지 깊은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 주변에 주거용 건물을 지었습니다. 벽체만 벽돌이고 모두가 목조 건물이라 화재만 발생하면 금방 재로 변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큰 화재가 날수록 그 집에 부가 많다고 인정하면서 화재 후에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건물을 새로 짓곤 했습니다. 대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옥은 청나라 때 지은 키 높은 옹장한 료총문 저택입니다. 넓고 환하게 조성된 정원에는 꽃이나 짐승을 조각한 오항이 특이합니다. 벽돌과 나무로 지은 2층으로 된 이 건물에는 또 여기저기에서 큰 독을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 의하면 과거 이 집은 양조장으로도 사용됐고 이런 독은 술을 빚는 데 사용하던 용기라고 했습니다. 만수교는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푸른 룡이 강물 위에 들어놓은 것 같고 가까이 다가가 보면 조각다리 모양입니다. 400여 년 전에 신축할 때 만수교는 목조다리였으나 후에 물에 밀려갔고 1902년에 재건하면서 돌로 바뀌었습니다. 서쪽에 계림의 리강이 위치한 원인으로 만수교는 리강과 그 맞은편에 줄지어 있는 아름다운 계림의 산을 구경하는 데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에서 리강과 산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합니다. 청진사의 문 안에 들어서면 정원이 펼쳐지고 양쪽에 숙소와 접대실이 위치했습니다. 넓은 연족의 2층 바닥에는 방석이 놓여 있고 벽에는 시간표가 적혀 있습니다. 입구의 걸상에 앉으면 완정하게 보존된 목각물이 보여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청진사의 뒤 정원에는 이 사원과 똑같은 몇백 살 수령의 푸르른 고목 두 그루가 아직도 꿋꿋이 자라면서 이곳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사원이 오늘과 내일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발달한 수륙 고통으로 요명세를 탄 대서는 청나라 때부터 종화민국 시기까지 13개의 부두를 개항했습니다. 10m 길이의 3.4m 높이의 청석을 깐 부두는 강가에까지 뻗어있는데 기능이 각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고루 라루터는 과일과 기름, 자파 등 물건을 경영했고 넓은 수면을 가진 대나루터에는 대나무 배들이 정박했으며 당방 나루터는 주로 관가의 배들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화물선은 거의 없고 두세 개의 나루터에 유람선이나 수리를 기다리는 유람선 몇 척만 정박해 있습니다. 또 날씨가 좋은 날이면 그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강가에서 사생을 하는 모습도 볼거리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기슭 푸른 잔디 위에 누워서 푸른 하늘과 그 하늘을 떠다니는 하얀 구름, 저 강 건너로 보이는 요관 욕사를 가진 옛 동네의 고요한 오늘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동 폭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지하수가 만드는 다단계 폭포입니다. 8단계를 거쳐 떨어지는 고동 폭포는 혹은 물에서 노리는 원앙 같고 혹은 룡이 물을 뿜는 것 같습니다. 푸른 이끼가 가득 찬 벼랑에서는 바위에 바짝 기대어 흘러내리면서 바위의 륜각에 따라 다양하게 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러다가도 몸을 훌쩍 날려 담소에 뛰어내리며 자욱한 물보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폭포의 량 안에는 숲이 무성하고 그 사이로 오솔길이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단풍나무와 소나무 사이로는 꽃이 만발하고 새가 오짖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화폭을 그립니다. 맑은 강물우를 소리 없이 흐르는 대나무 쪽배에 앉으면 푸른 산이 말없이 뒤로 머려서 가고 저 멀리에서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와 선경에 들어선 듯 착각하게 합니다. 대서에서 단원 아래 룡선 경기와 지방극, 룡선의 노래 등 다양한 전통 풍속이 많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은 달디단 감귤을 키워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수리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촌에서 30년간 가전제품 수리점을 지켜온 양구홍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간촌에서 30년을 지켜온 양구홍은 소양이라고 불립니다. 30여 년 전 북경 중간촌 대가가 백일호로 불리던 시절 허북성 출신의 양구홍 씨는 이곳에 가전제품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점검은 무료, 출장 수리도 무료, 그리고 고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경에서 이런 동네 수리점은 마치 거대한 몸에 뻗어있는 모시혈관과도 같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거창한 창업 이야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기 제품 하나하나를 정성껏 고치고 사람들의 한마디 소양에 응답해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 중간촌 대가가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과춘 지역 사이로 들어서면 시간이 갑자기 느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래된 보드나무 아래에서는 노인들이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지난 세기 50~60년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의 낡은 건물들 사이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가전제품 수리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양 가전수리점입니다. 가게는 10평방미터 남짓한데 수리를 기다리는 물건도 가지가지입니다. 컴퓨터와 전기밥가마, 헤어드라이어, 커피기계, 빵 굽는 기계, 구강 세정기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양구홍 씨가 부품을 정리해 놓은 수납장이 있습니다. 낡은 다이아몬드표 선풍기 한 대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업대 밖에는 겨우 접이식 의자 하나를 펼칠 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올해 57살인 양구홍 씨는 허북성 환강 출신입니다. 1년에 설을 쉬러 고향에 돌아가는 20살 남짓한 시간을 제외하면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작은 가게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 30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알고 있습니다. 멀리에서 만나도 양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게가 과춘 지역 사이로 옮겨온 것은 1997년입니다. 당시 중간촌 대가는 아직 백일호로 불렸고 길 량 옆에는 키높은 백양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중간촌 대가는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전자제품 거리였습니다. 밖에 있는 건물들도 1층, 2층, 높아야 3층 정도였고 모두 컴퓨터를 팔거나 조립했습니다. 1997년은 중간촌의 변화가 가장 컸던 때였습니다. 북경이 오기 전 그는 무안에서 라디오 수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라디오와 흑백 텔레비전을 고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전제품 수리공이 목수나 칠공보다 훨씬 대접을 받았습니다. 1994년 북경이 온 그는 처음에는 서단 상가 수리부에서 일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창평과 대원까지 다니며 출장 수리도 했습니다. 왕용지라는 한 노인이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고치지 못한 녹화기를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게에 가져왔습니다. 양구홍 씨가 이를 고쳐내면서 가게 이름이 단번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단소방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로 가게는 모두 수입제였고 고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요.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고 장사도 점점 잘 됐습니다. 양구홍 부부는 자신들이 가장 운이 좋았던 것은 기꺼이 자신들을 가르쳐준 사람들을 만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도윗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원판 하나를 고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장에서는 60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200여 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다 드렸더니 그분이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도윗은 그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도 익혀보라고 권했습니다. 지금 가게에서 사용하는 일부 도구는 도윗씨가 보내준 것입니다. 당신의 수리 도구가 너무 낡았습니다. 내가 한 시트 보내줄 테니 잘해보세요. 단소방 씨의 기억 속에서 두희 할아버지는 가게에 올 때마다 자신에게 책을 읽고 공부하라고 독촉했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평생 한두 명밖에 만나기 어렵지요. 수리일은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양궁 씨가 스스로 정한 원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점검은 무료, 출장 수리도 무료, 고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전기 제품은 원가를 빼고 10원, 20원 정도만 벌면 됩니다. 수리비가 50원을 넘으면 반드시 손님들과 상의하지요. 비싸다고 생각하여 안 고치겠다고 하면 안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점검은 모두 무료입니다. 아내 단수방 씨도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수리는 하는데 돈을 못 본다고 말입니다. 돈만 바라보지 말고 절대로 양심 없는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술로 돈을 벌고 합리적으로 돈을 벌고 양심 있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찾아왔고 또 누군가는 추억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 손님은 통조에서 직접 차를 몰고 홍등표 라디오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무너진 전선 하나를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라디오가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 샀던 것이라며 라디오를 볼 때마다 아내가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양궁 씨는 몇 시간 동안 정성껏 고쳐주고 수리비로 50원만 받았습니다. 손님은 기꺼이 100원을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거듭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고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물건도 이미 전기 제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전동질이 끊어지면 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응용 프로그램이 가득 차면 정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열쇠를 집안에 두고 문을 잠갔을 때는 담을 넘어 들어가 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도 인터넷에서 이 보물 가게를 추천하는 글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찾아옵니다. 기계가 잘 고쳐지면 손님들은 잇따라 엄지를 지켜주며 말합니다. 양 사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양공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 일이지요.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작은 수리점. 그곳에서 고쳐지는 것은 고장난 전기 제품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살아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웃에 대한 믿음과 따뜻한 정이 이어집니다.

양구홍 씨가 매를 마주하는 것은 낡은 라디오와 고장난 가전제품이지만 그가 한결같이 지켜온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일 것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북경 자동차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국화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1: 2011년 개관한 북경 자동차 박물관은 국가 공익성 자동차 주제 박물관입니다. 건축 면적은 근 5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박물관, 전람관, 과학기술, 삼위일체의 직능을 맡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외관은 맑은 눈과도 같아 눈 뜨고 세상을 보고 미래를 향하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관내에는 자동차 박람, 주제 전시, 자동차 지식 보급, 자동차 오락, 학술 교류 등 기능 전시구들이 있고 3층부터 5층까지 각기 역사, 기술, 미래 세 개 주제로 나뉘어진 전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2010년 말까지 집계에 의하면 자동차 박물관은 80여 대 소장 차량을 포함한 6천여 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소장품을 꼽자면 지남차, 기리고차, 첫 벤츠차와 홍기차 등이 있습니다. 지남차는 우리나라 고대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기계 장치입니다. 자동기어 원리를 이용한 지남차는 차륜의 회전에 따라 좌우에 놓인 나무 인형의 손가락 방향을 실시간으로 남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한 초기에 발명된 기리고차는 고대인들이 주행거리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차량입니다. 차에는 나무 인형 두 개가 있는데 차가 1, 2 주행할 때마다 나무 인형이 북을 한 번씩 칩니다. 기리고차와 지남차는 모두 황제가 출행할 때 쓰이는 의전 차량이었습니다. 기리고차는 근대 리정표, 감속기의 전신으로서 과학기술 사상 중대한 성과로 꼽힙니다. 세계 최초로 석유를 동력으로 한 승용차는 바퀴가 세 개였습니다. 바로 독일인 칼 벤츠가 1885년에 제작해낸 벤츠 1호입니다. 1986년 1월 29일 칼 벤츠는 현대 자동차 특징을 구비한 이 차를 두고 특허 신청을 했는데 이날은 세계 자동차의 탄생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홍기표 승용차는 1958년에 탄생됐습니다. 그해 5월 12일 제1자동차 공장에서 탄생한 중국 첫 번째 국산 자동차는 동풍으로 명명됐으나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1자동차 공장은 8월에 최초의 고급 승용차를 제작해내고 이를 홍기로 명명했습니다. 1958년 8월부터 1959년 5월까지 수차 시험을 거친 홍기표 승용차가 공식 등록번호 CA72와 함께 출시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록번호가 달린 고급 승용차로서 중국 자동차 공업의 리정표입니다. 홍기표 승용차는 1959년 9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해 1966년까지 총 202대를 생산했는데 박물관에 전시된 차량은 왕진 전 국가부주석의 전용차입니다. 스탈린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한 기스 110형 고급 승용차는 6리터 V8 발동기를 장착해 시속이 135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소련 국가 원수 전용차로서 생산량이 극히 적습니다. 1945년부터 1959년까지 14년간 단 2,080석대밖에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세종국 창건 후 스탈린은 모택동 주석에게 두 대의 기스 승용차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다섯 대 기스 115형 방탄 승용차를 포함한 10여 대 기스 승용차가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물관에서 전시한 차량은 유소기 전 국가주석이 탑승했던 전용차입니다. 개관 이래 북경 자동차 박물관은 루게로 국가급, 시급, 업계 영예 400여 개를 수여하고 선후에 국가 1급 박물관, 국가급 봉사업 표준화 시범단위, 국가 4A급 관광구, 전국에 가장 혁신력 있는 박물관, 전국 우수 과학보급 교육기지, 북경시민 평생학습 시범기지, 북경중소학교 사회대과정 자원단위, 북경천진하복 신에너지 자동차 과학보급 및 체험기지, 북경첫진의 인기 명소 등으로 선정됐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북경자동차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상이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구름.
2: 天边飘过故乡的云，它不停。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가수 왕봉과 그의 대표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봉은 화려한 미성이나 기교로 숭고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음악은 늘 거칠고 솔직하며 삶의 바닥을 직접 걸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무게와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듣는 이를 위로하기보다는 먼저 일깨워 세웁니다. 2004년에 발표된 더 높이 날아나는 왕봉을 전국에 널리 알린 결정적인 작품입니다. 이 곡은 그래도 다시 날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멜로디로 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가 성공을 확신하고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봉은 당시 음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또 이 노래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일종의 다짐이자 독백이 가까운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고음과 외침은 기교가 아니라 절실함에서 나왔고 그 진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이 아래 노래 더 높이 날아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듬해 발표된 노래 활짝 핀 생명은 왕봉 음악시기의 또 하나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한 작품입니다. 이 곡은 삶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거침없이 풀어냈습니다. 이 노래의 창작 배경 역시 왕봉 자신의 인생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성공과 실패, 명료와 고독이 뒤섞인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은 여전히 뜨겁고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 노래가 수많은 이들에게 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조항정치국이 회의를 열어 20기 5차 전원회의에 상정할 문건을 논의하고 중공조항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 대학교 청년 학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0: 이란 이슬람혁명소비대가 장기 소모선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이 9월 21일 회를 열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대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중공장 습근평 총서기가 회를 조제했습니다. 회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5차 전원회를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중공장이 결정한 조안에 대해 당내외 일정 범위에서 의견을 수렴한 상황 보고를 정지하고 이번 회의 론의 의견을 반영해 소정한 뒤 조안을 20기 5차 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는 이번 의견 수렴은 민주를 발행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각지 각 부문, 각계는 결정한 조안을 충분히 긍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한 조안은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성과와 경험을 실사구시적으로 종합하고 현재와 향후 한시기 당 건설이 직면한 정세와 임무를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때 대해 전략적 포지를 했습니다. 이는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당 건설과 국가 건설을 강화하는 역사적 능동성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신시대 당 건설과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를 갖습니다. 회는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려면 반드시 막스 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리론,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당의 사명과 과업을 둘러싸고 신시대 당건설의 총체적 요구를 관찰하며 당규약을 근본으로 하고 당의 선봉대 성격을 견제하며 당의 전면적 지도와 당조항의 집중통일 지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당의 장기 집권 능력 향상,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 유지, 당과 인민 대중의 효력관계 유지에 착안하고 엄격한 기조를 확고하게 견제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체계를 건전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강령으로 삼고 당의 재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좋은 당의 적극성과 능동성, 창조성

0: 자아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당의 자아종화, 자아보완, 자아혁신, 자아제고를 보단히 실현하며 당의 정치 지도력, 사상 인도력, 대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이 시종시대 앞장에 서고 인민의 옹호를 받으며 각종 시련을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막스주의 집권당이 되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탄탄한 지도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회는 좋은 당은 반드시 당의 집권 지위를 다지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종료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신심을 다지고 정력을 유지하며 더욱 높은 표준과 더욱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귀중한 경험을 잘 견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 건설에서 부딪힌 도드러진 문제를 잘 정돈하고 해결하며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형성된 량완 정치 국면을 끊임없이 다지고 발전시키며 신시대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강성하게 하는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야 합니다. 회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아메리카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기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최근 종미 청년 주재 교류 활동에 참가한 10개 미국 대학교의 청년 학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청년 학생들이 중국에서 유쾌하고 잊을 수 없는 여정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표했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편지를 통해 중화 문명에 대한 사랑과 중미 양국의 진선 협력에 대한 기대를 전하고 태평양을 뛰어넘는 진선 사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기쁨과 위안을 느낍니다. 습금형 주석은 지구촌에서 함께 지내는 종밀양국 청년들은 시대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교류 활동에 참가한 미국 대학교 청년 학생들은 양국의 광범위한 청년과 함께 종미 친선 협력의 전승자, 수호자, 발전자가 되고 양국 인민의 상호 려해와 친목을 증진하며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10개 미국 대학교의 청년 학생 근 100명이 습금평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에 와서 2026 종밀양국 청년 아시아태평양행 등 주재 교류 활동에 참가한 체험과 수학을 전하고 종미 친선을 위해 기여하려는 뇌문을 표했습니다.
1: 왕호령 정협 주석이 21일 북경에서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무자니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령 정협 주석은 지난해 습근평 주석과 프라보워 대통령이 친밀한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의 건설에 대해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관철하고 전방위적 전략 협력을 심화하며 국가 관리에 대한 경험과 교류를 강화해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은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와 함께 교류와 소통, 상호 학습과 상호 참조를 강화해 양국 현대화 사업과 쌍무 관계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무자니 인민협상회의 주석은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을 본보기로 간주한다고 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계 중국 정책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는 중국 전국 정협과 함께 교류와 내왕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더 깊이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왕용,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보총리인 정설상이 21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국기를 향해 경례, 향양 오문 청소년 국기경양대 복경 방문단을 접견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우선 복경 방문단 전체 성원에 대한 습금형 주석의 친절한 문안을 전하고 중앙정부를 대표해 방문단 일행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정솔상 부총리란 섭금형 주석은 온전한 향항 오문 청소년들의 성장을 깊이 관심하며 향항 오문 청소년들이 인재로 성장해야만 향강과 오문이 잘 발전하고 나라도 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표했습니다. 향항 오문은 사상 가장 좋은 발전 시기에 놓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국기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위대한 조국에 대한 정감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국기를 수호하고 신시대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국기를 빛내고 청춘의 열성으로 인생을 빛내며 한나라 두 가지 제도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가 되길 바랍니다. 향항 오문 대학교와 중소학교 국기 기양대 대표 등 1200여 명이 이번 복경 방문단에 참가했습니다. 하보룡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한정 국가 부주석이 21일 복경에서 오스트랄리아 연방의회 종의장 딕을 접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중국과 오스트랄리아는 서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지난해 7월 습근평 주석과 알버니스 총리가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의 량호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지침으로 삼고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며 호혜 협력의 정신을 견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소통을 증진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 간 조류를 밀접히 할 것입니다.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성숙되고 안정적이며 성과가 풍성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딕 중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무역 왕래와 민간 연계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알찬 성과를 이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스트랄리아는 양국 관계를 깊이 중시하며 한계 중국 정책을 준수할 것입니다. 오스트랄리아 중의원은 중국과 함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0: 중미 경제무역 중국 측 수석인 공원 하리퐁 부총리와 미국 측 수석인 미국 재정부 베센트 장관, 무역 대표 그리오가 현지 시간으로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쌍방은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역대 경제무역 협상에서 달성한 공동인식을 관찰하며 쌍무 무역 투자를 촉진하는 등 공동 관심하는 중요한 경제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솔직하고 깊이 있고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1: 중공조항과 조항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조항군사위원회, 규를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가 조항정치국위원이며 조항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우협과 조항군사위원회 위원이며 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전 참모장인 류진립에 대해 립건 심사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9월 21일 중공조항정치국 회의는 조항군사위원회의 장우협 문제에 대한 심사 결과와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와 류진립 문제에 대한 심사 결과와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히 채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장우협과 류진립은 초심과 사명을 저버리고 당과 멀어지며 당성 원칙을 상실하고 한계선과 최저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파벌을 만들며 당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직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직무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직무 승진 등에 도움을 주고 그에게 금전을 챙겼습니다. 성겸 규율을 심각히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선물과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사업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 정치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친족과 주변 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장우협과 류진립은 당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대 직무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혀 있고 부정부패로 재물을 모으는 행위와 직무 태만이 공존합니다. 관련 금액이 엄청나고 성질이 극히 엄중하며 영향이 극히 악랄합니다. 중국 공산당 규율 처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상무회의 연구를 거치고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우협, 류진립에 대해 당적 제명 처분을 주고 두 사람의 제20차 대표 자격을 종료하며 범죄 혐의 문제를 군사검찰기관에 이관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당적 제명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추인받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미 장우협과 류진립에 대해 군적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우협과 류진립에 대한 엄숙한 처리는 부패 척결 투쟁을 끝까지 추진하는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뚜렷한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패 척결에 사각지대가 없고 전면 포괄하며 무관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 부패 분자가 은닉할 곳이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당과 군대가 부패 척결 투쟁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이자 당과 군대는 결심과 힘이 있다는 중요한 구현입니다. 부패 척결 투쟁에서 인민 군대는 혁명적 단련을 거쳐 더욱 순결하고 단단해지고 강한 응집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0: 민족 단결 심벌을 촉진하고 위대한 부흥로동에서 힘차게 전진하사를 조절한 2026년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 행사가 9월 21일 개막했습니다. 이는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공식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 행사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서 당의 민족 사업은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러 민족들은 손잡고 민족 단결 한 가족이 행복한 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열린 2026년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 본 행사에서 56개 민족 대표가 공동으로 민족 단결 진보 창의를 발휘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제1차 여러민족 청소년 교류 계획 활동 브랜드도 선보였습니다. 선전주 기간 전국 각지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공고화 교육 선전 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국가 통일 수호와 민족 단결 진보 촉진이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깊이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교재에 담고 강의에 반영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민족 청소년 교류 계획, 여러민족 대중의 상감식 발전 계획 시행에 이르기까지 신시대 이후 여러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은 전례 없이 깊어지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갈수록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신시대 첫 민족 분야 전문 법률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공고화와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이 계속 심층적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의 후 조항은 소수민족과 민족 지역 발전 가속화를 전반 국면에서 더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민족 지역은 전국과 함께 빈곤 해탈 공략전에서 승리하고 현대화 새로성에 올랐습니다. 세계 지붕 소장에서는 전력 하늘길이 사방으로 보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명의 그물망, 행복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고 있습니다. 한때 온통 고비 사막이었던 신강은 현재 전국 식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 1위를 련이어 차지하고 내몽골은 지능형 연산과 연산 전력 협동 등 신용 기반 시설 공정을 추진하며 컴퓨팅 규모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광세에서는 세계적 공정인 평륙 운하가 준공 개통돼 소보륙해 신통로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주민들에게 새로운 발전 기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광서장족자치구 교통운수청 순서려영웅처장은 평륙 운하 연안은 쩡족, 요족, 묘족 등 소수민족 집고지라며 운하 개통으로 이 지역은 내륙 배후지에서 바다를 향한 개방의 전초지로 변모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특색 산업을 육성 확대하고 혁신 주도 발전 역량을 강화해 소남 지역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와 창업 플랫폼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5개 자치구 지역 생산 총액 합계는 6조 100억 원에서 8조 6,600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5.5%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전체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만 5,900원에서 3만 4,900원으로 3

0: 14.9% 증가했습니다. 종아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여러 민족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종아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고 민족풍의 위대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21일 15차 5개년 계획 양호한 출발 결렬 주제 소식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 관계자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현대화된 식량 유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식량 산업 연간 공급 총 생산액을 4조 5천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말기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량은 사상 처음으로 7억 톤 고지를 넘었고 식량 기업의 연간 공급 총 생산액은 4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당조 성원이며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 국장인 류한흠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향한 새 라운드 식량 유통 업무의 총체적 구상을 밝히며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식량 매매 수매를 잘 관리해 파종한 곡식은 팔 수 있고 먹을 곡식은 살 수 있게 하는 최저선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류한흠은 공급 측에서는 식량 주문 재배를 확대하고 수확 후 서비스를 강화하며 식량 품질을 높이고 시장 수요에 맞추며 수요 측에서는 식량 시장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비축 매입, 방출 등 수단을 활용해 사전 조정과 미세 조정을 병행함으로써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식량 가격을 합리적 수준에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식량 비축을 잘 관리해 대국의 곡창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식량 산업을 잘 관리해 공급망, 가치사슬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 전희 부국장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친환경 저장, 품질 안전, 영양 건강, 가공 전환, 현대 물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장비, 제품, 기술 혁신을 가속하고 기술 연구 개발에서 산업화 적용까지 이어지는 혁신 사슬을 구축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0: 공무원 보도 판공실이 21일 새로정의 분투사 소식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5조 분야의 대표 4명이 신시대 5조 탐사의 새 장정을 잘 걸어나가자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대표들은 운반 로켓 연구와 제사, 요인 우주 비행 공정, 발사의무 보상, 우주 응용 과학 등 면에서 난관을 돌파하고 자주 혁신을 진행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우주 비행사들이 난관을 돌파하고 과학기술 고지를 돋아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견지하고 우주 비행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는 우주 연구진의 분투 자세와 사명,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1: 제20회 아시안게임이 21일 개막 후 두 번째 경기일에 접어들었습니다. 공기소총, 절인 3종, 수영 등 여러 종목에서 중국 대표팀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이미 한 개 종목의 세계 기록을 깨고 여러 종목의 아시아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미 12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23개, 메달 38개로 금메달과 메달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자 자유형 200m 계주 결승전에서 서해박, 비립위, 반전락, 장전석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은 마지막 50m에서 일본팀을 역전해 아시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밖에도 남자 배영 50m 종목에서 서가여 선수, 여자 배영 50m 종목에서 만락천 선수, 남자 평영 100m 종목에서 동지호 선수가 각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올해 13살인 우자적 선수가 여자 200m 개인 혼용 경기에서 아시아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철인 3종 혼합 계주 결승전에서 장세서, 리명욱, 림흠유, 황안기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는 중국 대표팀이 관련 종목에서 따낸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무술 품새 경기에서 류덕문 선수가 남자 태극권 태극검 전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체조 경기에서 장박항 선수가 제조 남자 개인 종합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10m 공기소총 단체 결승전에서 장상홍, 성비호, 마사함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이 그동안 중국팀이 보유한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 예선에서 아시아 기록을 깨고 결승전에 진출한 성비호 선수가 자신이 보유한 아시아 기록을 경신하고 우승했습니다. 가라데 경기에서 공기 선수가 여자 개인조 61kg급에서 금메달을, 리교교 선수가 여자 개인조 68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 배구 준결승전에서 중국팀은 타이팀을 3대2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22일 중국 여자 배구팀은 일본, 한국 경기의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22일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 6개를 두고 각축을 벌입니다. 왕순 선수가 남자 400m 개인 혼영 결승전에 출전하고 장전석 선수는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전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10m 공기소총 혼합 단체 결승전에서 성비호와 왕자비 조합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한편 펜싱 종목 남자 풀뢰 개인 경기와 여자 에페 개인 경기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0: 문화관광부가 일전에 모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15차 근행 전망계획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호의 새 구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고 모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체제와 기재를 한층 더 보완하며 보호 리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형문화유산과 현대생활이 폭넓게 융합되고 모형문화유산 전승체험의 새 장면이 꾸준히 창출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중대전략에서의 역할을 한층 더 부각시키게 됩니다.
1: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최신 영수증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전국 공업 판매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신질 생산력 육성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 판매 수입은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그중 공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7.3%, 첨단 기술 산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15.7%,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0: 2026 중국 무선통신대회가 21일 웅안 신구에서 개막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무선통신 기술의 혁신과 응용을 선도하고 무선통신 산업 발전을 지탱하는 스펙트럼 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산업 발전의 근간을 튼튼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제23회 중국 아세안 방담회가 21일 광서 남령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방담회에는 73개 국가와 지역에 3,400여 개소 기업이 참가했고 그중 글로벌 기업은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0: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장기 소모전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침략이 발생할 경우 이란은 충돌 범위를 확대하는 외에도 지금까지 공개하거나 사용한 적 없는 전략 무기를 동원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21일 폐제시키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폐제시키한 대통령의 취재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취재진이 없이 뉴욕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사법 부문이 21일 전쟁 발발 후 적의 공격으로 오선 420척과 상선 340척을 포함한 이란적 선박 760척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호르무즈간 조지사는 적의 행동으로 관련 지역의 항만 인프라와 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어민 5만 명 이상이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상무역행동방공실은 21일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던 중 불명투사체 파편을 맞았으나 선원들은 안전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이 이날 통보한 두 번째 습격 사건입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던 다른한 요조선이 불명투사체의 공격을 받아 선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1: 국제이민기구가 21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충돌 격화 등 영향으로 예멘에서 집을 떠나 리재민이 된 주민은 근 13만 명에 달하며 관련 수치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단마르크 총리실이 21일 단마르크와 그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일 뉴욕에서 미국과 안전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조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제 유가가 21일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 뉴욕 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경질유 선물 가격은 4.51% 하락한 배럴당 $95.78, 11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3.4% 하락한 배럴당 $100.34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다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응집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사천성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중형 무기를 제공한 미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중화민족은 5천여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찬란한 문명을 창조했고, 중국 공산당은 100년의 분투와 70여년의 집권 흥국 가운데 풍부한 실천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의 모든 유익한 성과를 적극 따라 배우고 참조하며 모든 유익한 건의와 선의의 비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드는 훈장식의 기고만장한 설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이며, 중국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소중히 확고히 장악할 것입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져야 하며, 군대가 강해야 나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이 군대를 지휘하고 자체의 인민군대를 건설하는 방침을 견지하는 것은 당이 피와 불의 시련 속에서 얻어낸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당과 인민을 위해 불후의 공문을 세운 인민군대는 홍색 강산을 보유하고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며, 또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강대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당의 신시대 강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계속 나아가며, 정치에 의한 군대 건설, 개혁에 의한 강군, 과학기술에 의한 강군, 인재에 의한 강군, 법에 의한 군대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건설함으로써 보다 강대한 능력과 믿음직한 수단으로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지익을 수고해야 합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 화목, 조화는 중화민족이 5천년을 내려오며 추구하고 전승해온 리념입니다. 중화민족의 혈액 속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역량과 손잡고 전진해 나갈 것이며 중국은 언제나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새 상정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평화, 발전, 협력, 상승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독립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펼치며 평화적 발전의 길로 계속 나아가면서 신형의 국제관계 건설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 중국의 새로운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세계에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인민과 함께 계속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하며 대항이 아닌 협력을 견지하고 폐쇄가 아닌 개방을 견지하고 제로섬 게임이 아닌 호혜상생을 견지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함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가 밝은 미래를 향해 굴러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인민은 정의를 숭상하고 강압에 굴하지 않는 인민이며 중화민족은 드높은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지닌 민족입니다. 중국인민은 종례로 다른 나라 인민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노예화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도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인민은 그 어떤 외세의 괴롭힘과 억압, 노예화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망상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14억이 넘는 중국인민이 피와 살로 쌓은 금성철벽에 부딪혀 참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지닌 위대한 투쟁을 많이 진행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쟁 정신과 확고한 승리 신념은 중국 공산당이 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강대한 정신적 힘입니다.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억세게 분투하고 꾸준히 분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근접해 있고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신심과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응집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사천성의 경험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화교 사업은 당과 국가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화교 사업을 잘하려면 화교 분야의 인재와 자본 유치 플랫폼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중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폭넓은 연계망을 지닌 해외 교포의 강점을 더 잘 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교의 마음을 결집하고 지혜를 응집하며 역량을 발휘하는 것과 발전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국가의 수요, 사천 우세, 교포의 재능에 착안해 최근 연간 사천성은 해외 교포 친목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자원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며 교포 봉사 체계를 완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교계의 인재, 지혜, 자본, 경로 등 우세가 성도 존경 도시 경제권 건설과 높은 수준의 1대1로 공동 건설에 더 잘 융합하도록 하고 사천의 현대화 건설에 기여하도록 추진했습니다.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화교의 지혜를 모이고 미래를 지향하자를 주제로 한 제2회 해외 첨단 과학기술 인재 교류 협력 주간 시리즈 행사가 성도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귀빈 450명이 창업과 혁신, 성과 전환, 산업협력 등을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하고 해외 화교계를 대상으로 인재, 지혜, 자본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온 사천성의 실천 성과를 체계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인재를 유치하려면 폭넓은 연계가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밀한 봉사에 있습니다. 사천성은 중점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의 수요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연계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비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첨단 과학기술 인재 교류 협력 주간, 해과컵, 해외 화교 중국인 창업 혁신 대회 등 플랫폼을 통해 해외 인재와 사천의 대학, 연구기관, 단지, 기업 간 접목을 강화했습니다. 행사를 통한 유치에서 상시적 인재 유치, 인재 접목에서 창업, 혁신 봉사까지 사천은 화교 산업 분야의 인재 친구망을 끊임없이 넓혀왔습니다. 인재 사슬과 혁신 사슬, 산업 사슬이 서로 맞물리도록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해외 인재가 사천을 알고 사천을 찾고 사천에서 사업 발전의 공간을 찾도록 했습니다. 올해 해과컵은 성도, 면양, 락양, 의빈, 로주, 순양 등 6개 성중점 산업시와 주에 착안해 기업의 핵심 기술 공략과 인재 영입 수요 99건을 정리해 정밀한 수급 장부를 만들고 맞춤형 추천 체계를 엄격히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전에 성도와 의빈 등지에서 프로젝트 추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중점 기업과 해외 프로젝트가 대면 협상과 연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결집하는 일은 당면뿐만 아니라 장관한 미래와도 관련됩니다. 최근 연간 사천은 해외 화교 중국인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재학 중인 화교 중국인 대학생과 청년 전문 인재 등을 조직해 바서 문화

체험, 사천 탐방 등 연구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체험 학습을 통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인재를 유치하는 목적은 인재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지혜를 모으는 목적은 성과를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천은 화교계의 지혜를 응집해 발전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해외 혁신 자원과 전문가의 지혜와 지방의 산업 수요를 정밀하게 접목시켰습니다. 2022년 사천과 중경 두 지역의 통일 전선 화교 부문은 사천 중경 화교계 싱크탱크를 설립하고 화교 결책 자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첫 진으로 싱크탱크 회원 60명을 동원해 의학 건강, 첨단 소재, 전자정보, 에너지, 화학공학, 디지털 경제,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6대 전문가 소조를 구성했습니다. 최근 년간 싱크탱크는 산업발전론단, 주제조사연구, 정책자문건의 등 방식으로 화교계 전문가의 지혜가 성도 중경 도시경제권 건설에 더 잘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포기업플러스, 싱크탱크플러스, 지방정부 협력체계를 모색해 과학기술 성과와 산업수요의 연계를 촉진했습니다. 2015년에 설립한 해과컵은 해외 혁신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체가 됐습니다. 올해 해과컵 계열회의에 신청한 국가와 지역은 40개, 프로젝트는 412개, 그리고 지방산업을 둘러싸고 정대한 인재기술 수요는 99건이었습니다. 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교포를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사천은 교류와 친목을 증진하는 한편 인재 유치와 지혜 결집, 경제무역협력, 권익봉사체계를 서둘러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화교 자원을 혁신자원, 개방자원, 발전자원으로 전환시켜 국가 전략을 위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천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교포의 마음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며 교포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도록 힘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소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중형 무기를 제공한 미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 뉴스 추적.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28억 달러 규모의 탄약을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만 발의 2,000파운드급 중량 항공폭탄과 관통탄두가 포함됩니다. 이 같은 대형 폭탄은 민간인 대량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24년 인도가 한 차례 보류됐으나 정책 조정 이후 다시 비준받았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최대 규모의 동종 폭탄 무기 판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0파운드 폭탄은 서방 무기고에서 파괴력이 가장 강력한 탄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MK-84형 폭탄 한 발의 살상 범위는 수백 메터에 달하며 두꺼운 콘크리트나 금속 구조물을 파괴하고 지면에 거대한 구덩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거래금의 대부분은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체계를 통해 결제됩니다. 즉 미국이 이스라엘에 보조금이나 차관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이 그 자금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돈은 한 바퀴를 돌아 미국 납세자가 비용을 떠안고 거대 방위산업체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전장의 민간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 사슬은 민간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강요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도시 티르에 사는 63주민 살림 바르다는 대형 폭탄이 2층 건물을 관통해 기초까지 파고들어 자신의 집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정치 분석가 아크람 아탈라는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량의 중량 폭탄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관계를 인도주의적 고려보다 상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혹한 현실은 미국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여러 연방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번 거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참의원 의원 크리스 베놀러는 중동의 인도주의적 재난이 악화되는 시점에 중형 폭탄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미익과 기본 정책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전 연방 하원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역시 우리의 세금과 무기가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토론은 가혹한 현실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생명과 이익을 맞바꾸는 냉혹한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티나 통신사에 따르면 무기 판매 소식이 공개된 바로 그 시각 가자에서 전쟁 중 파손된 주거용 건물이 붕괴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으며 100명이 실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폐허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폐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양을 건너 실려오는 탄약이 있습니다. 세 라운드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충돌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군사작전으로 7만 3천명 이상이 숨지고 17만 5천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는 이 좁고 긴 땅에서 30여 명당한 명꼴로 전쟁의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자와 레바논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전이며 배를 채울 식량과 생명을 구할 의약품이며 집을 다시 지을 시멘트와 건축 자재입니다. 죽음과 폐허만을 가져오는 대형 폭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쪽골상은 신발을 갈아 신을 때도 않고 채소를 다듬을 때 슬쩍 당겨와 앉기도 하며 아이와 놀 때도 앉습니다. 내 쪽골상은 가볍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쓰기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집안의 좋은 물건이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를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허리가 뻐근하고 뻣뻣하거나 일어설 때 허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등 증상이 어쩌면 쪽골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쪽골상은 일반적으로 낮아서 사람이 그 위에 앉으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골반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기울이며 허리와 등도 따라서 굽어지고 앞으로 숙여집니다. 이 인체 요추는 본래 앞으로 향하는 생리적 곡선이 있는데 너무 낮게 앉아 몸을 앞으로 숙이면 이 자연스러운 곡선이 반대 방향으로 압박을 받아서 점점 펴지거나 심지어 후만되면서 추간판과 허리 등 근육이 받는 압력에 급증합니다. 네, 앉아 있을 때 척추는 이미 약 150%의 압력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구부리기까지 하면 척추는 무려 250%의 압력을 부담해야 합니다. 낮은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크게 굽혀지고 허리가 억지로 꺾이게 되며 전반신 전체 무게가 요추에 집중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요추 근육 손상, 허리와 등 근육 피로가 발생하기 쉽고 추간판 부담도 가중됩니다. 또한 쪽골상은 허리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도 부담을 줍니다. 일어설 때 무릎은 몸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쓰입니다. 로인의 경우 장기간 쪽골상에 앉아 있으면 넘어질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일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상 이야기 시간에서는 박경화 씨의 글 우리 집 황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문화 코너에서는 퇴피 3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오늘부터 좀 못돼지야겠다라는 글을 공개드리며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경화 드라마의 대표곡 몇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백세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세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혁신 차원의 통일적인 계획과 혁신 역량의 조직을 강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실험실의 선도 역할을 발휘하여 국가의 중요한 안보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과학기술 난관 돌파를 위한 산업망의 총체적인 플랫폼과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전략적이고 관건적인 중대 과학기술 성과를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국가과학연구기구의 제도화된 조직 역할을 발휘하여 국가 중대 전략과 업계 공통 수요를 지향한 기초연구를 전개하고 기초리론 지원과 기술 원천 공급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준 높은 연구형 대학교의 주력군 역할을 발휘하여 학과 전공 설치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혁신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출제자, 응시자, 채점자 역할을 발휘하여 산업 공통 관건 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및 산업화를 잘 수행함으로써 산업망과 혁신망의 총책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국제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경 상해, 월항호 대만구 등 세계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최적화하고 고도화하여 세계급 원초 혁신, 산업 혁신의 재관, 선도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글로벌 과학센터, 인재 고지 및 세계 고품질 발전의 감지 고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석류 지역, 무한, 서한 등 세계 지역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서둘러 건설하여 항공우주, 핵기술, 바이오의학, 광전자, 지능망 자동차, 신소재, 신에너지 등 산업 혁신을 강화함으로써 전국적 영향력을 갖춘 혁신성장극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다지역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략 중심지에서 중대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배치를 수용하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완비된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주도하는 산학연 심층융합을 강화하여 각 부류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직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혁신 결책, 연구 개발 투입, 과학연구 조직, 성과 전환에서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점 산업망 핵심 기술에 존재하는 단점에 비춰 산업망 주체 기업이 앞장서 돌파하도록 파격적인 강도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점 산업의 혁신망, 공급망의 자주성과 통제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을 선두로 하는 혁신연합체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고 산업망 상하류, 대중소기업의 융통혁신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난관 돌파를 위한 협동 및 연구개발 활동의 일체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성과 전환에 유리한 체제와 기재를 완비하여 과학연구기관이 전환할 능력도 없고 전환할 엄두도 못 내고 전환할 방법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킴으로써 혁신 성과의 이선 및 전환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혁신 주체의 내생적 동력을 활성화하는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평가 지표 지휘봉을 잘 활용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질, 실적, 기여도를 핵심으로 하는 평가 지향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식, 기술 등 혁신 요소의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는 수익 분배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최초로 무기 장비 조달 제도를 개진하고 군용품 설계 보상 기재를 수립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량산을 실현한 현역 제품의 설계 보상 비용으로 설계 단위가 기초적인 선행 연구를 전개하도록 권장 지지하는 것은 군수 공업 과학 연구소가 리반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고 일단 리반되면 또 너무 급박하여 일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제품화되는 날에 곧바로 설계비용 지원이 끊기는 곤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과학연구원의 내생적 동력을 제고하며 장기간 고도로 계획적인 제도와 기재로 인해 형성된 기다리기만 하고 도와주기만 바라고 손만 내미는 피동적인 국면을 바꾸는 데 요리합니다. 과학자 중심의 과학연구 조직 체계를 보완하여 과학기술 경비 배정 및 관리, 사용기재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과학연구 단위와 과학연구 일꾼에게 더 큰 자주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과학자 정신을 고양하여 가정보다 나라를 더 중히 여기고 명예나 리익보다 과학을 더 중히 여기는 애국정서를 함양시킴으로써 원사칭호가 명예성, 학술성 칭호라는 본연의 의미로 돌아가도록 갈증 추진하고 과학연구 일꾼들이 잡념 없이 과학연구에 몰두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기초능력 건설의 통일적 계획과 개방 및 공유를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기반시설의 중복 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여 과학기술 기초 조건의 체계화, 집약화 분포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과학대토센터 분포 건설을 서둘러 보완함으로써 우위가 상호 보완되는 과학기술 혁신시설 조건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대 프로젝트 난관 돌파의 중복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여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전 과정 설계와 일체화 실시를 강화함으로써 군대와 민간, 조항과 지방이 연동하는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자원의 공유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여 관건적 과학기기 설비의 자주적 연구 제작을 위한 난관 돌파를 강화하며 상호 연결이 되는 과학연구기기 설비의 개방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혁신 자원의 최대한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혁신 자원의 최적화 배치의 량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시장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여 보다 완벽한 요소 시장화 배치 기제를 구축함으로써 각 부류 혁신 요소의 괴속 이동, 신속 결합, 지속적 순환 반복을 추진하며 대학교, 과학연구원, 기업, 정부, 자본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혁신 생태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벤처 투자 시장을 크게 발전시켜 벤처 투자, 창업 투자,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발전시키고 모금, 투자, 관리, 퇴출 전 과정의 발전을 최적화하며 엔젤 투자, 벤처 투자, 사모 주식 투자 등 기금이 혁신 창업을 지지하도록 권장하고 정부 투자 기금의 역할을 도잘 발휘하며 인내성 자본을 발전시키고 금융 자본의 조기 투자, 소기업 투자, 장기 투자, 최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인도해야 합니다. 혁신 문화를 육성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혁신 유전자를 전승하여 모색을 권장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량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과학을 숭상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풍조가 전 사회적으로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게 너희 집이냐 하고 우리 집 뒤뜰을 가리킬 때마다 대답 대신 먼저 숨기고 싶은 물건이 있었다. 바로 뒤뜰에 쌓이는 소똥무지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근한 노동으로 우리 집은 새 벽돌 집으로 이사했지만 집 뒤뜰에는 여전히 커다란 소똥무지가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소똥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농사꾼에게 소똥은 밭을 기름지게 하는 좋은 거름이었고 소가 먹고 남긴 것을 다시 밭으로 돌려보내는 순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 소똥무지가 더럽고 싫었다. 더욱이 여름이 되면 소똥무지 위에는 파리들이 새까맣게 들끓었다. 황소가 기다란 꼬리를 휘휘 절 때마다 파리떼는 윙윙거리며 흩어졌다가 다시 소똥무지에 내려앉곤 했다. 그 시절에는 소를 키우던 집마다 소똥무지가 있는 것이 흔한 풍경이었지만 아직 어린 나에게 그것은 몹시 부끄러운 풍경이었다. 그래서 뒤뜰에 소똥무지가 없는 집, 다시 말해 소가 없는 집이 그렇게도 부러웠다. 황소는 농사꾼인 우리 부모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보배였다. 봄철 밭갈이부터 시작해 겨울철 땔나무를 실어 나르는 일까지 소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었다. 밭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신 일도 하루 종일 함께 일한 황소의 여물을 작두로 써는 일이었다. 황소의 먹이는 계절마다 달랐다. 여름에는 싱싱한 풀을 베어 먹였고 가을철에는 달콤한 옥수수대를 잘라 먹였고 겨울에는 볏짚을 잘게 썰어 사료와 섞여 먹였다. 하루 종일 밭에서 묵묵히 일한 황소는 그 먹이를 맛있게 받아 먹었고 부모님은 그런 황소를 바라보며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무리하곤 했다. 황소와 소똥무지를 동일시하던 내가 다른 눈으로 황소를 보게 된 사건이 있었다. 우리 집에는 밭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허동이라는 곳에도 밭이 있었다. 허동의 땅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됐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밭을 거렸다. 이유는 밭이 큰 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은 깊은 곳과 얕은 곳이 있어 물꼬를 잘 찾아 건너면 별 문제 없었지만 물꼬를 잘못 잡거나 물이 불 때면 자칫 인명사고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허동강을 건너 후리채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박달나무 후리채를 가득 실은 소수레에 부모님이 올라탔고 황소는 수레를 끌고 강에 들어섰다. 봄이라 얼음물이 풀리면서 물이 불어난 탓인지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 순식간에 수레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급히 수레에서 내려 서로 손을 붙잡고 강을 건너는데 물은 목까지 차올랐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가까스로 강가에 올라섰다. 그런데 문제는 소였다.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를 끈 채 강 한가운데 빠진 황소는 거센 물살에 휩쓸리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수레만 벗어났더라도 스스로 헤엄쳐놨을 텐데 소의 목에는 멍에가 단단히 묶여 있었다. 돌연 상황에 놀란 황소는 두려움과 괴로움에 눈을 희번득거리면서 부모님 있는 쪽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그 모습이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그대로 두면 물살에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는 살았지만 조선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불쌍해요. 저걸 보세요. 우리를 보고 살려달라고 저럽니다. 아버지도 차마 황소를 외면할 수 없었던지 소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소술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고 후에 말씀하셨다. 겨우 물속에서 목숨을 건져 나온 사람을 다시 죽을 수도 있는 세찬 물속으로 들여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했다. 그때 어머니는 자신의 한 말이 후회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다행히 아버지는 수레에 있던 도끼를 더듬어 황소의 목밧줄을 끊어주었다. 멍에서 풀리는 황소는 물살을 따라 한참 떠내려가다가 스스로 강가로 헤엄쳐나와서 목숨을 건졌다. 아버지가 무사히 강가로 돌아오기까지 어머니는 가슴을 조이며 차마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한다.
놀라고 지친 황소는 집에 돌아와서 축 늘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좁쌀죽을 쑤어서 황소에게 먹였다. 평소에는 쉽게 먹일 수 없었던 귀한 먹이였다. 황소는 좁쌀죽을 허겁지겁 먹고 난 뒤 기운을 차리더니 정도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런 황소의 잔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런데 아직 물에 잠기는 수레는 어떡하겠니? 아무래도 내일 내가 또 물에 들어가서 건져와야겠구나. 다행히 수레는 물살에 밀려 내려가다가 낮은 곳에 걸려있었다. 강물에 빠져 혼이 난 황소는 물에 들어서기를 몇 번이나 거부하더니 어머니가 잔등을 다독이며 구슬에서야 겨우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마을 사람 세 명을 불러 고무바지를 입고 물에 들어가 뒤집어진 수레를 바로 세운 뒤 황소에게 다시 메워서 강가로 끌어올렸다. 그 일이 있은 뒤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강물 때는 여러 번 고생하셨다. 한 번은 허동밭에 콩파종을 하려고 강을 건너다가 물꼬를 잘못 잡아 또 한 번의 생사 고비를 넘겼다. 집에 돌아와 밥상을 마주한 아버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았으면 됐어. 살았으면 됐어. 이번에는 소가 아니라 어머니가 물살에 떠밀려 내려갔던 것이다. 그때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돈도 되지 않은 고달픈 농사일을 이어가는 부모님이 안쓰러웠다. 그런 일들이 있은 뒤 나는 부모님이 왜 황소를 그토록 아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부모님에게 황소는 단순히 밭을 갈아주는 가축이 아니었다. 고된 농사일을 함께 견디고 삶과 죽음의 고비마저 함께 헤쳐온 고마운 존재였던 것이다. 어느 날 학교에 늦게 돌아오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수레 쌀마대를 싣고 있었다. 아니 밤중에 어디로 가자고 그럽니까? 방아 찌러 가자고 그런다. 빨리 찌어서 쌀 시세가 좋을 때 팔아야지. 문을 떼고 집에 들어서는 내게 어머니가 말했다. 소가 아까부터 갈증이 난 모양이다. 물을 떠다 먹여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지런히 변마대를 메어 나르느라고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 쓰고 싶은 심정인 것 같았다. 황소는 갈증이 나면 물을 많이 먹었다. 후루룩 후루룩 몇 번만 들이켜도 물통은 금방 굽이 났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소에게 물을 주는 큰 물통이 따로 있었다. 집에 들어가 보니 바닥에 구석물통과 소에게 물을 주는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침 구석물통도 비워져 있었는데 두 개를 비교해보니 구석물통이 훨씬 작아 보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구석물통에 물을 듬뿍 담아 소 앞에 가져갔다. 그런데 소가 입을 가지대더니 곧바로 머리를 돌아버리는 것이었다. 소가 물을 안 먹습니다. 야, 너 구석물통에다 물을 주면 어쩌니? 소는 비린내 나는 걸 잘 안 마신다. 소물통에 다시 줘라. 비린내라는 말에 문득 소태는 소고기국이 떠올랐다. 가마솥 안에서 끓고 있는 소고기국도 한때는 저렇게 묵묵히 일하던 한 마리의 소였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나는 크고 맑은 황소의 눈과 마주쳤다. 황소의 눈에 물기가 맺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나는 황소가 울었다란 내용의 일기를 썼다. 장문지도 선생님은 그 글을 읽고 참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셨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퇴피삼사입니다. 물러날 퇴, 피할 피, 석삼, 집사로 만들어진 퇴피삼사는 물러나 구심리를 피하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며 물러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진나라 공자 중리는 19년 동안 천하를 주유했는데 덕망이 높고 인품이 훌륭해 가는 곳마다 제후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중리가 초나라에 머물 때였습니다. 성왕은 중리에게 뇌를 갖추어 극진이 대했고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연회 석상에서 성왕이 중리에게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과인이 자녀를 이토록 아끼는데 장차 보위에 오른다면 과인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생각이오? 중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군주가 된다면 진나라와 초나라가 싸우게 됐을 때 먼저 퇴피삼사, 즉 구심리를 후퇴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지요. 같은 자리에 있던 초나라 장군 자옥이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왕에게 영웅의 기상이 넘치는 중리가 향후 진나라에 돌아가면 반드시 초나라의 위협이 될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중리를 죽여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간했습니다. 그러나 성왕은 자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변국들에서 영웅을 물색하는 일에 한창인데 공은 오히려 영웅을 없애려 하다니 가당치 않소. 그렇게 하면 주변국들의 신의를 잃고 악명만 높아질 뿐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19년 세월이 흐른 뒤 중리는 귀국하여 진나라의 문공으로 즉위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라 밖을 떠돌며 모진 고난과 배고픔을 견뎠던 문공은 온 힘을 다해 백성을 위해 정치를 펼치며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부유해졌습니다. 당시 패보를 이루는데 여념 없었던 초나라는 진, 채, 정, 허 등과 연합하여 송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마침 초나라 장군 자욱이 초군을 이끌었습니다. 연합군은 승승장구하며 빠르게 송나라 도읍을 포위했고 연합군의 더 높은 기세에 송나라는 급히 진나라 문공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송나라와 깊은 우위를 다져온 진나라는 송나라에 파병하여 조나라와 위나라를 연이어 제패하고 초나라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초나라와 맞서게 되자 문공은 성왕에게 한 약속이 떠올라 즉시 퇴피삼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심리나 되는 거리를 후퇴하라니 까닭을 몰라 어리둥절해진 군사들에게 문공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인이 과거 초나라에 있을 때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구심리를 물러서겠다고 초나라 왕과 약속한 일이 있다. 과인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나라 군대는 구심리를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공의 계책에 불과했습니다. 문공이 초나라 군대 예봉을 피해 약점을 찾아 다시 진격하니 초군은 기세가 꺾이면서 결국 진나라에 대패했고 울분을 참지 못한 초나라 장군 자옥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문공은 퇴피삼사의 약속을 지킴과 동시에 패주의 지위도 확립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이 전쟁을 성복대전이라고 부릅니다. 퇴피삼사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 수류였습니다. 이는 물러나 구심리를 피하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여 물러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오늘부터 좀 못돼지야겠다. 네, 누군가에게 노라고 거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때론 거절이 부탁하는 일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하기 싫은 일까지 도맡아다가 스트레스까지 쌓여 병원을 찾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거절을 못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는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네, 부탁할 때마다 싫은 표정을 짓고 거절하는 사람보다 웃으면서 예 라고 받아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예 라고 답하며 살 수 없습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요구를 거절할 때 내게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거절 공포가 존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요구에 싫다고 답하면 관계 자체가 깨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뚜렷해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날 때 내 존재감이 약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남에게 좌우지하며 살게 되면 삶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네, 거절 공포를 극복하고 노우라는 용기를 내보세요. 네, 인간관계를 보면 보통 부탁을 잘하는 사람과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짝을 이루는 경우가 흔합니다. 넌 항상 너무 착하고 관대해. 내 부탁 좀 들어줄래라고 이야기하면 거절 못하는 친구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절하면 나는 못되고 편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면 부탁하기 전에 고민합니다. 이 부탁이 친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거절을 못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명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다가 지치기보다는 네, 서로를 배려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네, 이제부터 세상의 중심이 되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네, 상대방의 마음과 말에 맞는 말을 하고 요구를 들어주며 그의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다리에 단단히 힘을 주고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 안 돼, 이건 못하겠어 라고 거절해보세요. 네, 그러면 주변에서 나에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세상 나왔으니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연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드라마의 주제곡 세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영화 007 스카이폴 주제곡입니다. 네, 스카이폴은 애들이 부른 007 시리즈 영화 스카이폴의 주제곡으로 오스카 최우수 주제곡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어둡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 위에 애들의 깊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네, 곡은 본드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잃어버린 고향, 위기 속에서도 지켜야 할 임무를 함께 담아냈습니다. 네, 곡의 서두는 차분하게 시작하다가 점차 고조되며 긴장감과 비상한 분위기를 자냅니다. 네, 단순한 첩보 영화의 테마곡을 뛰어넘어 상처를 품은 인간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위기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은 단단한 정신, 상실과 추억이 뒤섞인 감정이 선율 속에 녹아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영웅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위로움을 느끼게 되며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고전 영화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지금 보내드린 곡은 엔트 앤드 멜로디, 네, 영화 사랑과 영혼의 삽입곡입니다. 네, 엔트 앤드 멜로디는 영화 사랑과 영혼에 삽입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명곡입니다. 부드럽고 애잔한 멜로디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리베란 슬픔과 끝없는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네, 영화 속 도사기를 빚는 장면과 어우러져 사랑의 따스함과 비극적인 운명을 함께 전달합니다. 네, 이 곡은 죽음으로 갈라진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절망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육체가 떠나도 마음속에 영혼이 남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 간결한 편성이지만 감정의 울림이 강해 듣는 이로 하여금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곡은 영화 네, 플래시댄스의 주제곡입니다. 네, 플래시댄스 What a Feeling은 영화 플래시댄스의 주제곡으로 꿈을 향해 노력하는 청년의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활기찬 신스 사운드와 힘있는 보컬이 희망과 도전의 정서를 살려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용접공으로 일하면서도 발레리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네, 곡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노래했습니다. 힘든 순간을 견디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쁨의 멜로디로 표현했습니다. 네, 밝고 힘있는 리듬은 듣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지친 마음에 다시 용기를 줍니다. 예, 1980년대 대표적인 희망의 창가로 자리 잡았으며 영화를 넘어 꿈을 꾸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자극을 주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어 20기 5차 전원회의에 상정할 문건을 논의하고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 대학교 청년 학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0: 이란 이슬람혁명소비대가 장기 소모선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공중앙 정치국이 9월 21일 회를 열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대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를 조제했습니다. 회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5차 전원회를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중공장이 결정한 조안에 대해 당내외 일정 범위에서 의견을 수렴한 상황 보고를 정제하고 이번 회의 론의 의견을 반영해 소정한 뒤 조안을 20기 5차 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는 이번 의견 수렴은 민주를 발행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각지 각 부문, 각계는 결정한 조안을 충분히 긍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한 조안은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성과와 경험을 실사구시적으로 종합하고 현재와 향후 한식이 당 건설이 직면한 정세와 임무를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때 대해 전략적 포지를 했습니다. 이는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당 건설과 국가 건설을 강화하는 역사적 능동성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신시대 당 건설과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를 갖습니다. 회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려면 반드시 막스 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리론,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당의 사명과 과업을 둘러싸고 신시대 당 건설의 총체적 요구를 관찰하며 당 규약을 근본으로 하고 당의 선봉대 성격을 견제하며 당의 전면적 지도와 당조항의 집중통일 지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당의 장기 집권 능력 향상,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 유지, 당과 인민 대중의 효력관계 유지에 착안하고 엄격한 기조를 확고하게 견제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체계를 건전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강령으로 삼고 당의 재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좋은 당의 적극성과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당의 자정화, 자보완, 자혁신, 자재고를 부단히 실현하며 당의 정치 지도력, 사상 인도력, 대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이 시종시대의 앞장에 서고 인민의 옹호를 받으며 각종 시련을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막스주의 집권당이 되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단단한 지도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회는 좋은 당은 반드시 당의 집권 지위를 다지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종료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신심을 다지고 종력을 유지하며 더욱 높은 표준과 더욱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귀중한 경험을 잘 견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 건설에서 부딪힌 두드러진 문제를 잘 정돈하고 해결하며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형성된 량완 정치 국면을 끊임없이 다지고 발전시키며 신시대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강성하게 하는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야 합니다. 회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아메리카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기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최근 중미 청년 주재 교류 활동에 참가한 10개 미국 대학교의 청년 학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청년 학생들이 중국에서 유쾌하고 잊을 수 없는 여정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표했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편지를

0: 정의 종합 운명에 대한 사랑과 종미 양국의 진선 협력에 대한 기대를 전하고 태평양을 뛰어넘는 진선 사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기쁨과 위안을 느낍니다. 습금형 주석은 지구촌에서 함께 지내는 종미 양국 청년들은 시대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교류 활동에 참가한 미국 대학교 청년 학생들은 양국의 광범위한 청년과 함께 종미 진선 협력의 전승자, 수호자, 발전자가 되고 양국 인민의 상호 려해와 친목을 증진하며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10개 미국 대학교의 청년 학생 근 100명이 습금형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에 와서 2026 종미량국 청년 아시아태평양행 등 조제 교류 활동에 참가한 체험과 수학을 전하고 종미 친선을 위해 기여하려는 묘문을 표했습니다.
1: 왕헌영 정협 주석이 21일 북경에서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무자니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왕헌영 정협 주석은 지난해 습근평 주석과 프라보워 대통령이 친밀한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의 건설에 대해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관철하고 전방위적 전략 협력을 심화하며 국가 관리에 대한 경험과 교류를 강화해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와 함께 교류와 소통, 상호학습과 상호참조를 강화해 양국 현대화 사업과 쌍무관계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무자니 인민협상회의 주석은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을 본보기로 간주한다고 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계 중국 정책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는 중국 전국 정협과 함께 교류와 레왕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더 깊이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왕용,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보총리인 정설상이 21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국기를 향해 경례, 향양 오문 청소년 국기경대 복경 방문단을 접견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우선 복경 방문단 전체 성원에 대한 습금형 주석의 친절한 문안을 전하고 중앙정부를 대표해 방문단 일행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금형 주석은 온전한 향항 오문 청소년들의 성장을 깊이 관심하며 향항 오문 청소년들이 인재로 성장해야만 향강과 오문이 잘 발전하고 나라도 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표했습니다. 향항 오문은 사상 가장 좋은 발전 시기에 놓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국기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위대한 조국에 대한 정감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국기를 수호하고 신시대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국기를 빛내고 청춘의 열성으로 인생을 빛내며 한나라 두 가지 제도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가 되길 바랍니다. 향항 오문 대학교와 종수학교 국기계양대 대표 등 1200여 명이 이번 복경 방문단에 참가했습니다. 하보룡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한정 국가 부주석이 21일 북경에서 오스트랄리아 연방의회 종리장 딕을 접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중국과 오스트랄리아는 서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지난해 7월 습근평 주석과 알버니스 총리가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의 량호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지침으로 삼고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며 호혜 협력의 정신을 견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소통을 증진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 간 조류를 밀접히할 것입니다.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성숙되고 안정적이며 성과가 풍성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딕 중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무역 왕래와 민간 연계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알찬 성과를 이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스트랄리아는 양국 관계를 깊이 중시하며 한계 중국 정책을 준수할 것입니다. 오스트랄리아 중의원은 중국과 함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0: 종미 경제무역 중국 측 수석인 공원 하리퐁 부총리와 미국 측 수석인 미국 재정부 베이센트 장관, 무역대표 그리오가 현지 시간으로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쌍방은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원칙을 견제하고 역대 경제무역 협상에서 달성한 공동인식을 관찰하며 쌍무무역 투자를 촉진하는 등 공동 관심하는 중요한 경제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솔직하고 깊이 있고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1: 중공조항과 조항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조항군사위원회, 규를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가 조항정치국위원이며 조항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무협과 조항군사위원회 위원이며 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전 참모장인 류진립에 대해 립건 심사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9월 21일 중공조항정치국 회의는 조항군사위원회의 장무협 문제에 대한 심사 결과와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와 류진립 문제에 대한 심사 결과와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의 채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장우협과 류진립은 초심과 사명을 저버리고 당과 멀어지며 당성 원칙을 상실하고 한계선과 최저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파벌을 만들며 당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직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직무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직무 승진 등에 도움을 주고 그에게 금전을 챙겼습니다. 청렴 규율을 심각히 위반하고 규정을 어기고 선물과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사업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 정치적 책임을 리행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친족과 주변 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장우협과 류진립은 당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대 직무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혀 있고 부정부패로 재물을 모으는 행위와 직무 태만이 공존합니다. 관련 금액이 엄청나고 성질이 극히 엄중하며 영향이 극히 악랄합니다. 중국 공산당 규율 처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항군사위원회 상무회의 연구를 거치고 중공조항정치국 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우협, 류진립에 대해 당적 제명 처분을 주고 두 사람의 제20차 대표 자격을 종료하며 범죄 혐의 문제를 군사검찰기관에 이관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당적 제명 처분은 조항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추인받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조항군사위원회는 이미 장우협과 류진립에 대해 군적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우협과 류진립에 대한 엄숙한 처리는 부패 척결 투쟁을 끝까지 추진하는 당조항과 조항군사위원회의 뚜렷한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패 척결에 사각지대가 없고 전면 포괄하며 무관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 부패 분자가 은닉할 곳이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당과 군대가 부패 척결 투쟁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이자 당과 군대는 결심과 힘이 있다는 중요한 구현입니다. 부패 척결 투쟁에서 인민 군대는 혁명적 단련을 거쳐 더욱 순결하고 단단해지고 강한 응집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0: 민족 단결 심벌을 촉진하고 위대한 부흥 로정에서 힘차게 전진하사를 조절한 2026년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 행사가 9월 21일 개막했습니다. 이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공식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민족단결진보 선전주간 행사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서 당의 민족 사업은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러 민족들은 손잡고 민족 단결 한 가족이 행복한 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열린 2026년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 본 행사에서 56개 민족 대표가 공동으로 민족 단결 진보 창의를 발휘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제1차 여러민족 청소년 교류계획 활동 브랜드도 선보였습니다. 선전주 기간 전국 각지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공고화 교육 선전 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국가 통일 수호와 민족 단결 진보 촉진이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할 것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교재에 담고 강의에 반영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민족 청소년 교류 계획, 여러민족 대중의 상감식 발전 계획 시행에 이르기까지 신시대 이후 여러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은 전례 없이 깊어지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갈수록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신시대 첫 민족 분야 전문 법률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공고화와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이 계속 심층적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조항은 소수민족과 민족 지역 발전 가속화를 전반 국면에서 더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민족 지역은 전국과 함께 빈곤 해탈 공략전에서 승리하고 현대화 새로성에 올랐습니다. 세계 지붕 소장에서는 전력 하늘길이 사방으로 보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명의 그물망, 행복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고 있습니다. 한때 온통 고비 사막이었던 신강은 현재 전국 식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 1위를 련유 차지하고 내몽골은 지능형 연산과 연산 전력 협동 등 신용 기반 시설 공정을 추진하며 컴퓨팅 규모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광세에서는 세계적 공정인 평륙 운하가 준공 개통돼 서부륙해 신통로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주민들에게 새로운 발전 기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광서장족자치구교통운수청 수은초려영웅처장은 평륙 운하 연안은 쩡족, 요족, 묘족 등 소수민족 집거지라며 운하 개통으로 이 지역은 내륙 배후지에서 바다를 향한 개방의 전초지로 변모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특색 산업을 육성 확대하고 혁신 주도 발전 역량을 강화해 소남 지역 여러민족 대중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와 창업 플랫폼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5개 자치구 지역 생산 총액 합계는 6조 100억 원에서 8조 6,600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5.5%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전체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만 5,900원에서 3만 4,900원으로 34.9% 증가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여러 민족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고 민족풍의 위대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21일 15차 5개년 계획 양호한 출발 개렬 주제 소식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 관계자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현대화된 식량 유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식량 산업 연간 공급 총 생산액을 4조 5천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말기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량은 사상 처음으로 7억 톤 고지를 넘었고 식량 기업의 연간 공급 총 생산액은 4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당조 성원이며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 국장인 류한흠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향한 새 라운드 식량 유통 업무의 총체적 구상을 밝히며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식량 매매 수매를 잘 관리해 파종한 곡식은 팔 수 있고 먹을 곡식은 살 수 있게 하는 최저선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류환흠은 공급 측에서는 식량 주문 재배를 확대하고 수확 후 서비스를 강화하며 식량 품질을 높이고 시장 수요에 맞추며 수요 측에서는 식량 시장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비축 매입, 방출 등 수단을 활용해 사전 조정과 미세 조정을 병행함으로써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식량 가격을 합리적 수준에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식량 비축을 잘 관리해 대국의 곡창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식량 산업을 잘 관리해 공급망, 가치사슬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 전희 부국장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친환경 저장, 품질 안전, 영양 건강, 가공 전환, 현대 물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장비, 제품, 기술 혁신을 가속하고 기술 연구 개발에서 산업화 적용까지 이어지는 혁신 사슬을 구축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0: 공문포도 방공실이 21일 새로정의 분토사 소식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5조 분야의 대표 4명이 신시대 5조 탐사의 새 상정을 잘 걸어나가자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대표들은 운반 로켓 연구와 제사, 요인 우주 비행 공정, 발사의무 보상, 우주 응용 과학 등면에서 난관을 돌파하고 자주 혁신을 진행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우주 비행사들이 난관을 돌파하고 과학기술 고지를 돋아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견지하고 우주 비행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는 우주 연구진의 분투 자세와 사명,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1: 제20회 아시안게임이 21일 개막 후 두 번째 경기일에 접어들었습니다. 공기소총, 서린 3종, 수영 등 여러 종목에서 중국 대표팀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이미 한 개 종목의 세계 기록을 깨고 여러 종목의 아시아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미 12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23개, 메달 38개로 금메달과 메달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자 자유형 200m 계주 결승전에서 서해박, 비립위, 반전락, 장전석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은 마지막 50m에서 일본팀을 역전해 아시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밖에도 남자 배영 50m 종목에서 서가여 선수, 여자 배영 50m 종목에서 만락천 선수, 남자 평영 100m 종목에서 동지호 선수가 각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올해 13살인 우자적 선수가 여자 200m 개인 혼용 경기에서 아시아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철인 3종 혼합 계주 결승전에서 장세서, 리명욱, 림흠유, 황안기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는 중국 대표팀이 관련 종목에서 따낸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무술 품새 경기에서 류덕문 선수가 남자 태극권 태극검 전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체조 경기에서 장박항 선수가 체조 남자 개인 종합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10m 공기소총 단체 결승전에서 장상홍, 성리호, 마사함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이 그동안 중국팀이 보유한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 예선에서 아시아 기록을 깨고 결승전에 진출한 성리호 선수가 자신이 보유한 아시아 기록을 경신하고 우승했습니다. 가라데 경기에서 공리 선수가 여자 개인조 61kg급에서 금메달을, 리교교 선수가 여자 개인조 68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 배구 준결승전에서 중국팀은 타이팀을 3대2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22일 중국 여자 배구팀은 일본, 한국 경기의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22일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 6개를 두고 각축을 벌입니다. 왕순 선수가 남자 400m 개인 혼용 결승전에 출전하고 장전석 선수는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전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10m 공기소총 혼합 단체 결승전에서 성비호와 왕자비 조합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한편 펜싱 종목 남자 불뢰레 개인 경기와 여자 에페 개인 경기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0: 문화관광부가 일전에 모형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15차근의 전망계획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호의 새 구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고 모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체제와 기재를 한층 더 보완하며 보호 리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형문화유산과 현대생활이 폭넓게 융합되고 모형문화유산 전승체험의 새 장면이 꾸준히 창출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중대 전략에서의 역할을 한층 더 부각시키게 됩니다.
1: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최신 영수증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전국 공업 판매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신질 생산력 육성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 판매 수입은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그중 공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7.3%, 첨단 기술 산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15.7%,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0: 2026 중국 무선통신대회가 21일 웅안 신구에서 개막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무선 통신 기술의 혁신과 응용을 선도하고 무선 통신 산업 발전을 지탱하는 스펙트럼 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산업 발전의 근간을 튼튼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제23회 중국 아세안 방담회가 21일 광서 남령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방담회에는 73개 국가와 지역에 3,400여 개소 기업이 참가했고 그중 글로벌 기업은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0: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장기 소모전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침략이 발생할 경우 이란은 충돌 범위를 확대하는 외에도 지금까지 공개하거나 사용한 적 없는 전략 무기를 동원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21일 폐제시키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폐제시키한 대통령의 취재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취재진이 없이 뉴욕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사법 부문이 21일 전쟁 발발 후 적의 공격으로 오선 420척과 상선 340척을 포함한 이란적 선박 760척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호르무즈간 주지사는 적의 행동으로 관련 지역의 항만 인프라와 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어민 5만 명 이상이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상무역행동방공실은 21일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던 중 불명투사체 파편을 맞았으나 선원들은 안전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이 이날 통보한 두 번째 습격 사건입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던 다른 한 유조선이 불명투사체의 공격을 받아 선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1: 국제이민기구가 21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충돌 격화 등 영향으로 예멘에서 집을 떠나 리재민이 된 주민은 근 13만 명에 달하며 관련 수치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단마르크 총리실이 21일 단마르크와 그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일 뉴욕에서 미국과 안전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조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제 유가가 21일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 뉴욕 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경질유 선물 가격은 4.51% 하락한 배럴당 $95.78, 11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3.4% 하락한 배럴당 $100.34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종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습금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백준행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다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응집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사천성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중형 무기를 제공한 미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중화민족은 5천여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찬란한 문명을 창조했고, 중국 공산당은 100년의 분토와 70여년의 집권 흥국 가운데 풍부한 실천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의 모든 유익한 성과를 적극 따라 배우고 참조하며 모든 유익한 건의와 선의의 비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드는 훈장식의 기고만장한 설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이며 중국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소중히 확고히 장악할 것입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져야 하며, 군대가 강해야 나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이 군대를 지휘하고 자체의 인민군대를 건설하는 방침을 견지하는 것은 당이 피와 불의 시련 속에서 얻어낸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당과 인민을 위해 불후의 공문을 세운 인민군대는 홍색 강산을 보유하고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며, 또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강대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당의 신시대 강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계속 나아가며 정치에 의한 군대 건설, 개혁에 의한 강군, 과학기술에 의한 강군, 인재에 의한 강군, 법에 의한 군대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건설함으로써 보다 강대한 능력과 믿음직한 수단으로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수고해야 합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 화목, 조화는 중화민족이 5천여 년을

0: 내려오며 추구하고 전승해온 리념입니다. 중화민족의 혈액 속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역량과 손잡고 전진해 나갈 것이며, 중국은 언제나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새 상정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평화, 발전, 협력, 상승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독립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펼치며 평화적 발전의 길로 계속 나아가면서 신형의 국제관계 건설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며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 중국의 새로운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세계에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인민과 함께 계속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하며 대항이 아닌 협력을 견지하고 폐쇄가 아닌 개방을 견지하고 제로섬 게임이 아닌 호혜상생을 견지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함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가 밝은 미래를 향해 굴러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인민은 정의를 숭상하고 강압에 굴하지 않는 인민이며 중화민족은 드높은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지닌 민족입니다. 중국인민은 종례로 다른 나라 인민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노예화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도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인민은 그 어떤 외세의 괴롭힘과 억압, 노예화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망상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14억이 넘는 중국인민이 피와 살로 쌓은 금성철벽에 부딪혀 참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지닌 위대한 투쟁을 많이 진행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쟁 정신과 확고한 승리 신념은 중국 공산당이 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강대한 정신적 힘입니다.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억세게 분투하고 꾸준히 분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근접해 있고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신심과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보다 어렵고 힘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응집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사천성의 경험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화교 사업은 당과 국가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화교 사업을 잘하려면 화교 분야의 인재와 자본 유치 플랫폼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중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폭넓은 연계망을 지닌 해외 교포의 강점을 더 잘 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교의 마음을 결집하고 지혜를 응집하며 역량을 발휘하는 것과 발전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국가의 수요, 사천 우세, 교포의 재능에 착안해 최근 연간 사천성은 해외 교포 친목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자원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며 교포 봉사 체계를 완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교계의 인재, 지혜, 자본, 경로 등 우세가 성도 존경 도시 경제권 건설과 높은 수준의 1대1로 공동 건설에 더 잘 융합하도록 하고 사천의 현대화 건설에 기여하도록 추진했습니다.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화교의 지혜를 모이고 미래를 지향하자를 주제로 한 제2회 해외 첨단 과학기술 인재 교류 협력 주간 시리즈 행사가 성도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귀빈 450명이 창업과 혁신, 성과 전환, 산업협력 등을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하고 해외 화교계를 대상으로 인재, 지혜, 자본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온 사천성의 실천 성과를 체계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인재를 유치하려면 폭넓은 연계가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밀한 봉사에 있습니다. 사천성은 중점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의 수요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연계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비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첨단 과학기술 인재 교류 협력 주간, 해과컵, 해외 화교 중국인 창업 혁신 대회 등 플랫폼을 통해 해외 인재와 사천의 대학, 연구기관, 단지, 기업 간 접목을 강화했습니다. 행사를 통한 유치에서 상시적 인재 유치, 인재 접목에서 창업, 혁신 봉사까지 사천은 화교 산업 분야의 인재 친구망을 끊임없이 넓혀왔습니다. 인재 사슬과 혁신 사슬, 산업 사슬이 서로 맞물리도록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해외 인재가 사천을 알고 사천을 찾고 사천에서 사업 발전의 공간을 찾도록 했습니다. 올해 해과컵은 성도, 면양, 락양, 의빈, 로주, 순영 등 6개 성중점 산업시와 주에 착안해 기업의 핵심 기술 공략과 인재 영입 수요 99건을 정리해 정밀한 수급 장부를 만들고 맞춤형 추천 체계를 엄격히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전에 성도와 의빈 등지에서 프로젝트 추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중점 기업과 해외 프로젝트가 대면 협상과 연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결집하는 일은 당면뿐만 아니라 장관한 미래와도 관련됩니다. 최근 연간 사천은 해외 화교 중국인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재학 중인 화교 중국인 대학생과 청년 전문 인재 등을 조직해 바서 문화 체험, 사천 탐방 등 연구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체험 학습을 통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인재를 유치하는 목적은 인재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지혜를 모으는 목적은 성과를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천은 화교계의 지혜를 응집해 발전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해외 혁신 자원과 전문가의 지혜와 지방의 산업 수요를 정밀하게 접목시켰습니다. 2022년 사천과 중경 두 지역의 통일 전선 화교 부문은 사천 중경 화교계 싱크탱크를 설립하고 화교 결책 자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첫 진으로 싱크탱크 회원 60명을 동원해 의학 건강, 첨단 소재, 전자정보, 에너지, 화학공업, 디지털 경제, 인문사회 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6대 전문가 소조를 구성했습니다. 최근 연간 싱크탱크는 산업발전연단, 주제조사연구, 정책자문건의 등 방식으로 화교계 전문가의 지혜가 성도 존경 도시 경제권 건설에 더 잘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포 기업 플러스 싱크탱크 플러스 지방정부 협력 체계를 모색해 과학기술 성과와 산업 수요의 연계를 촉진했습니다. 2015년에 설립한 해과컵은 해외 혁신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체가 됐습니다. 올해 해과컵 계열회의에 신청한 국가와 지역은 40개, 프로젝트는 412개, 그리고 지방산업을 둘러싸고

위한 인재 기술 수요는 99건이었습니다. 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교포를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사천은 교류와 친목을 증진하는 한편 인재 유치와 지혜 결집, 경제 무역 협력, 권익 봉사 체계를 서둘러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화교 자원을 혁신 자원, 개방 자원, 발전 자원으로 전환시켜 국가 전략을 위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천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교포의 마음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며 교포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도록 힘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소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중형 무기를 제공한 미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 뉴스 추적.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28억 달러 규모의 탄약을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만 발의 2,000파운드급 중량 항공폭탄과 관통탄두가 포함됩니다. 이 같은 대형 폭탄은 민간인 대량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24년 인도가 한 차례 보류됐으나 정책 조정 이후 다시 기준받았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최대 규모의 동종 폭탄 무기 판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0파운드 폭탄은 서방 무기고에서 파괴력이 가장 강력한 탄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MK-84형 폭탄 한 발의 살상 범위는 수백 메터에 달하며 두꺼운 콘크리트나 금속 구조물을 파괴하고 지면에 거대한 구덩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거래금의 대부분은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체계를 통해 결제됩니다. 즉 미국이 이스라엘에 보조금이나 차관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이 그 자금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돈은 한 바퀴를 돌아 미국 납세자가 비용을 떠안고 거대 방위산업체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전장의 민간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사슬은 민간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강요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도시 티르에 사는 63주민 살림 바르다는 대형 폭탄이 2층 건물을 관통해 기초까지 파고들어 자신의 집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정치 분석가 아크람 아탈라는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량의 중량 폭탄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관계를 인도주의적 고려보다 상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혹한 현실은 미국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여러 연방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번 거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참의원 의원 크리스 베놀러는 중동의 인도주의적 재난이 악화되는 시점에 중형 폭탄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미익과 기본 정책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전 연방 하원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역시 우리의 세금과 무기가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토론은 가혹한 현실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생명과 이익을 맞바꾸는 냉혹한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티나 통신사에 따르면 무기 판매 소식이 공개된 바로 그 시각 가자에서 전쟁 중 파손된 주거용 건물이 붕괴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으며 100명이 실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폐허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폐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양을 건너 실려오는 탄약이 있습니다. 세 라운드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충돌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군사작전으로 7만 3천명 이상이 숨지고 17만 5천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는 이 좁고 긴 땅에서 30여 명당 한 명꼴로 전쟁의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자와 레바논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전이며 배를 채울 식량과 생명을 구할 의약품이며 집을 다시 지을 시멘트와 건축 자재입니다. 죽음과 폐허만을 가져오는 대형 폭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쪽 골상은 신발을 갈아 신을 때도 않고 채소를 다듬을 때 슬쩍 당겨와 앉기도 하며 아이와 놀 때도 앉습니다. 내쪽 골상은 가볍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쓰기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중간판과 허리 등 근육이 받는 압력에 급증합니다. 네, 앉아 있을 때 척추는 이미 약 150%의 압력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구부리기까지 하면 척추는 무려 250%의 압력을 부담해야 합니다. 낮은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크게 굽혀지고 허리가 억지로 꺾이게 되며 전반신 전체 무게가 요추에 집중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요추 근육 손상, 허리와 등 근육 피로가 발생하기 쉽고 주간판 부담도 가중됩니다. 또한 족골상은 허리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도 부담을 줍니다. 일어설 때 무릎은 몸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쎕니다. 로인의 경우 장기간 족골상에 앉아 있으면 넘어질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상 이야기 시간에서는 박경화 씨의 글 우리 집 황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문화 코너에서는 퇴피 3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오늘부터 좀 못돼지야겠다라는 글을 공개드리며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경화 드라마의 대표곡 몇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백세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세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혁신 차원의 동일적인 계획과 혁신 역량의 조직을 강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실험실의 선도 역할을 발휘하여 국가의 중요한 안보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과학기술 난관 돌파를 위한 산업망의 정치적인 플랫폼과 책임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전략적이고 관건적인 중대 과학기술 성과를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국가과학연구기구의 제도화된 조직 역할을 발휘하여 국가중대전략과 업계 공통 수요를 지향한 기초연구를 전개하고 기초리론 지원과 기술 원천 공급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준 높은 연구형 대학교의 주력군 역할을 발휘하여 학과 전공 설치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혁신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출제자, 응시자, 채점자 역할을 발휘하여 산업 공통 관건 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및 산업화를 잘 수행함으로써 산업망과 혁신망의 총책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국제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경 상해, 월항호 대만구 등 세계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최적화하고 고도화하여 세계급 원초 혁신, 산업 혁신의 채권, 선도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글로벌 과학센터, 인재 고지 및 세계 고품질 발전의 감지 고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석류 지역, 무한, 서한 등 세계 지역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서둘러 건설하여 항공우주, 핵기술, 바이오의학, 광전자, 지능망 자동차, 신소재, 신에너지 등 산업 혁신을 강화함으로써 전국적 영향력을 갖춘 혁신성장극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다지역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략 중심지에서 중대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배치를 수용하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완비된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주도하는 산학연 심층융합을 강화하여 각 부류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집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혁신 결책, 연구 개발 투입, 과학연구 조직, 성과 전환에서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점 산업망 핵심 기술의 존재하는 단점에 비춰 산업망 주체 기업이 앞장서 돌파하도록 파격적인 강도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점 산업의 혁신망, 공급망의 자주성과 통제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을 선두로 하는 혁신연합체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고 산업망 상하류, 대중소기업의 융통혁신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난관 돌파를 위한 협동 및 연구개발 활동의 일체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성과 전환에 유리한 체제와 기재를 완비하여 과학연구기관이 전환할 능력도 없고 전환할 엄두도 못 내고 전환할 방법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킴으로써 혁신 성과의 이선 및 조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혁신 주체의 내생적 동력을 활성화하는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평가 지표 지휘봉을 잘 활용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질, 실적, 기여도를 핵심으로 하는 평가 지향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식, 기술 등 혁신 요소의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는 수익 분배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최초로 무기 장비 조달 제도를 개진하고 군용품 설계 보상 기재를 수립한다 라고 제기했습니다. 량산을 실현한 현역 제품의 설계 보상 비용으로 설계 단위가 기초적인 선행 연구를 전개하도록 권장 지지하는 것은 군수공업과학연구소가 리반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고 일단 리반되면 또 너무 급박하여 일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제품화되는 날에 곧바로 설계 비용 지원이 끊기는 곤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과학연구원의 내생적 동력을 제고하며 장기간 고도로 계획적인 제도와 기재로 인해 형성된 기다리기만 하고 도와주기만 바라고 손만 내미는 피동적인 국면을 바꾸는 데 유리합니다. 과학자 중심의 과학연구 조직 체계를 보완하여 과학기술 경비 배정 및 관리, 사용기재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과학연구 단위와 과학연구 일꾼에게 더 큰 자주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과학자 정신을 고양하여 가정보다 나라를 더 중히 여기고 명예나 리익보다 과학을 더 중히 여기는 애국 정서를 함양시킴으로써 원사 칭호가 영예성, 학술성 칭호라는 본연의 의미로 돌아가도록 갈증 추진하고 과학연구 일꾼들이 잡념 없이 과학연구에 몰두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기초 능력 건설의 동일적 계획과 개방 및 공유를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기반 시설의 중복 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여 과학기술 기초 조건의 체계화, 집약화 분포를 동일적으로 추진하고 과학 대토 센터 분포 건설을 서둘러 보완함으로써 우위가 상호 보완되는 과학기술 혁신 시설 조건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종대 프로젝트 난관 돌파의 중복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여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전 과정 설계와 일체화 실시를 강화함으로써 군대와 민간, 조항과 지방이 련동하는 종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자원의 공유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여 관건적 과학기기 설비의 자주적 연구 제작을 위한 난관 돌파를 강화하며 상호 연결이 되는 과학연구 기기 설비의 개방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혁신 자원의 최대한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혁신 자원의 최적화 배치에 량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시장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여 보다 완벽한 요소 시장화 배치 기제를 구축함으로써 각 부류 혁신 요소의 괴속 이동, 신속 결합, 지속적 순환 반복을 추진하며 대학교, 과학연구원, 기업, 정부, 자본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혁신 생태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벤처 투자 시장을 크게 발전시켜 벤처 투자, 창업 투자,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발전시키고 모금, 투자, 관리, 대출 전 과정의 발전을 최적화하며 엔젤 투자, 벤처 투자, 사모 주식 투자 등 기금이 혁신 창업을 지지하도록 권장하고 정부 투자 기금의 역할을 도잘 발휘하며 인내성 자본을 발전시키고 금융 자본의 조기 투자, 소기업 투자, 장기 투자, 최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인도해야 합니다. 혁신 문화를 육성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혁신 유전자를 전승하여 모색을 권장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량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과학을 숭상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풍조가 전 사회적으로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을 찾아온 사람들이 저게 너희 집이냐 하고 우리 집 뒤뜰을 가리킬 때마다 대답 대신 먼저 숨기고 싶은 물건이 있었다. 바로 뒤뜰에 쌓이는 소똥무지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근한 노동으로 우리 집은 새 벽돌 집으로 이사했지만 집 뒤뜰에는 여전히 커다란 소똥무지가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소똥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농사꾼에게 소똥은 밭을 기름지게 하는 좋은 거름이었고 소가 먹고 남긴 것을 다시 밭으로 돌려보내는 순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 소똥무지가 더럽고 싫었다. 더욱이 여름이 되면 소똥무지 위에는 파리들이 새까맣게 들끓었다. 황소가 기다란 꼬리를 휘휘 절 때마다 파리떼는 윙윙거리며 흩어졌다가 다시 소똥무지에 내려앉곤 했다. 그 시절에는 소를 키우던 집마다 소똥무지가 있는 것이 흔한 풍경이었지만 아직 어린 나에게 그것은 몹시 부끄러운 풍경이었다. 그래서 뒤뜰에 소똥무지가 없는 집, 다시 말해 소가 없는 집이 그렇게도 부러웠다. 황소는 농사꾼인 우리 부모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보배였다. 봄철 밭갈이부터 시작해 겨울철 땔나무를 실어 나르는 일까지 소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었다. 밭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신 일도 하루 종일 함께 일한 황소의 여물을 작두로 써는 일이었다. 황소의 먹이는 계절마다 달랐다. 여름에는 싱싱한 풀을 베어 먹였고 가을철에는 달콤한 옥수수대를 잘라 먹였고 겨울에는 볕짚을 잘게 썰어 사료와 섞여 먹였다.

하루 종일 밭에서 묵묵히 일한 황소는 그 먹이를 맛있게 받아먹었고 부모님은 그런 황소를 바라보며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무리하곤 했다. 황소와 소똥 무지를 동일시하던 내가 다른 눈으로 황소를 보게 된 사건이 있었다. 우리 집에는 밭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허동이라는 곳에도 밭이 있었다. 허동의 땅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됐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밭을 거렸다. 이유는 밭이 큰 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은 깊은 곳과 얕은 곳이 있어 물꼬를 잘 찾아 건너면 별 문제 없었지만 물꼬를 잘못 잡거나 물이 불 때면 자칫 인명사고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허동강을 건너 후리채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박달나무 후리채를 가득 실은 소수레에 부모님이 올라탔고 황소는 수레를 끌고 강에 들어섰다. 봄이라 얼음물이 풀리면서 물이 불어난 탓인지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 순식간에 수레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급히 수레에서 내려 서로 손을 붙잡고 강을 건너는데 물은 목까지 차올랐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가까스로 강가에 올라섰다. 그런데 문제는 소였다.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를 끈 채 강 한가운데 빠진 황소는 거센 물살에 휩쓸리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수레만 벗어났더라도 스스로 헤엄쳐놨을 텐데 소의 목에는 멍에가 단단히 묶여 있었다. 돌연 상황에 놀란 황소는 두려움과 괴로움에 눈을 희번득거리면서 부모님 있는 쪽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그 모습이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그대로 두면 물살에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는 살았지만 조선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불쌍해요. 저걸 보세요. 우리를 보고 살려달라고 저럽니다. 아버지도 차마 황소를 외면할 수 없었던지 소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소술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고 후에 말씀하셨다. 겨우 물속에서 목숨을 건져 나온 사람을 다시 죽을 수도 있는 세찬 물속으로 들여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했다. 그때 어머니는 자신의 한 말이 후회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다행히 아버지는 수레에 있던 도끼를 더듬어 황소의 목밧줄을 끊어주었다. 멍에서 풀리는 황소는 물살을 따라 한참 떠내려가다가 스스로 강가로 헤엄쳐나와서 목숨을 건졌다. 아버지가 무사히 강가로 돌아오기까지 어머니는 가슴을 조이며 차마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한다. 놀라고 지친 황소는 집에 돌아와서 축 늘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좁쌀죽을 쑤어서 황소에게 먹였다. 평소에는 쉽게 먹일 수 없었던 귀한 먹이였다. 황소는 좁쌀죽을 허겁지겁 먹고 난 뒤 기운을 차리더니 정도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런 황소의 잔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런데 아직 물에 잠기는 수레는 어떡하겠니? 아무래도 내일 내가 또 물에 들어가서 건져와야겠구나. 다행히 수레는 물살에 밀려 내려가다가 낮은 곳에 걸려있었다. 강물에 빠져 혼이 난 황소는 물에 들어서기를 몇 번이나 거부하더니 어머니가 잔등을 다독이며 구슬에서야 겨우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마을 사람 세 명을 불러 고무바지를 입고 물에 들어가 뒤집어진 수레를 바로 세운 뒤 황소에게 다시 메워서 강가로 끌어올렸다. 그 일이 있은 뒤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강물 때는 여러 번 고생하셨다. 한 번은 허동밭에 콩파종을 하려고 강을 건너다가 물꼬를 잘못 잡아 또 한 번의 생사 고비를 넘겼다. 집에 돌아와 밥상을 마주한 아버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았으면 됐어. 살았으면 됐어.
이번에는 소가 아니라 어머니가 물살에 떠밀려 내려갔던 것이다. 그때 나는 유험을 무릅쓰고 돈도 되지 않은 고달픈 농사일을 이어가는 부모님이 안쓰러웠다. 그런 일들이 있은 뒤 나는 부모님이 왜 황소를 그토록 아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부모님에게 황소는 단순히 밭을 갈아주는 가축이 아니었다. 고된 농사를 함께 견디고 삶과 죽음의 고비마저 함께 헤쳐온 고마운 존재였던 것이다. 어느 날 학교에 늦게 돌아오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수리의 쌀마대를 씻고 있었다. 아니 밤중에 어디로 가자고 그럽니까? 방아 찌러 가자고 그런다. 빨리 찌어서 쌀 시세가 좋을 때 팔아야지. 문을 떼고 집에 들어서는 내게 어머니가 말했다. 소가 아까부터 갈증이 난 모양이다. 물을 떠다 먹여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지런히 변마대를 메어 나르느라고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 쓰고 싶은 심정인 것 같았다. 황소는 갈증이 나면 물을 많이 먹었다. 후루룩 후루룩 몇 번만 들이켜도 물통은 금방 굽이 났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소에게 물을 주는 큰 물통이 따로 있었다. 집에 들어가 보니 바닥에 구석물통과 소에게 물을 주는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침 구석물통도 비워져 있었는데 두 개를 비교해보니 구석물통이 훨씬 작아 보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구석물통에 물을 듬뿍 담아 소 앞에 가져갔다. 그런데 소가 입을 가지대더니 곧바로 머리를 돌아버리는 것이었다. 소가 물을 안 먹습니다. 야, 너 구석물통에다 물을 주면 어쩌니? 소는 비린내 나는 걸 잘 안 마신다. 소물통에 다시 줘라. 비린내라는 말에 문득 소태는 소고기국이 떠올랐다. 가마솥 안에서 끓고 있는 소고기국도 한때는 저렇게 묵묵히 일하던 한 마리의 소였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나는 크고 맑은 황소의 눈과 마주쳤다. 황소의 눈에 물기가 맺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나는 황소가 울었다란 내용의 일기를 썼다. 장문지도 선생님은 그 글을 읽고 참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셨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퇴피삼사입니다. 물러날 퇴, 피할 피, 석삼, 집사로 만들어진 퇴피삼사는 물러나 구심리를 피하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며 물러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진나라 공자 중리는 19년 동안 천하를 주유했는데 덕망이 높고 인품이 훌륭해 가는 곳마다 제후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중리가 초나라에 머물 때였습니다. 성왕은 중리에게 뇌를 갖추어 극진이 대했고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연회 석상에서 성왕이 중리에게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과인이 자녀를 이토록 아끼는데 장차 보위에 오른다면 과인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생각이오? 중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군주가 된다면 진나라와 초나라가 싸우게 되었을 때 먼저 퇴피삼사, 즉 구심리를 후퇴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지요. 같은 자리에 있던 초나라 장군 자옥이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왕에게 영웅의 기상이 넘치는 중리가 향후 진나라에 돌아가면 반드시 초나라의 위협이 될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중리를 죽여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간했습니다. 그러나 성왕은 자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변국들에서 영웅을 물색하는 일에 한창인데 공은 오히려 영웅을 없애려 하다니 가당치 않소. 그렇게 하면 주변국들의 신의를 잃고 악명만 높아질 뿐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19년 세월이 흐른 뒤 중리는 귀국하여 진나라의 문공으로 즉위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라 밖을 떠돌며 모진 고난과 배고픔을 견뎠던 문공은 온 힘을 다해 백성을 위해 정치를 펼치며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부유해졌습니다. 당시 폐업을 이루는데 여념 없었던 초나라는 진, 제, 정, 허 등과 연합하여 송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마침 초나라 장군 자욱이 초군을 이끌었습니다. 연합군은 승승장구하며 빠르게 송나라 도읍을 포위했고

군에도 높은 기세에 송나라는 급히 진나라 문공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송나라와 깊은 우애를 다져온 진나라는 송나라에 파병하여 조나라와 위나라를 연이어 제패하고 초나라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초나라와 맞서게 되자 문공은 성공에게 한 약속이 떠올라 즉시 퇴피삼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90리나 되는 거리를 후퇴하라니 까닭을 몰라 어리둥절해진 군사들에게 문공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인이 과거 초나라에 있을 때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90리를 물러서겠다고 초나라 왕과 약속한 일이 있다. 과인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나라 군대는 90리를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공의 계책에 불과했습니다. 문공이 초나라 군대 예봉을 피해 약점을 찾아 다시 진격하니 초군은 기세가 꺾이면서 결국 진나라에 대패했고 울분을 참지 못한 초나라 장군 자옥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문공은 퇴피 3사의 약속을 지킴과 동시에 폐주의 지위도 확립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이 전쟁을 성복대전이라고 부릅니다. 퇴피 3사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 수료였습니다. 이는 물러나 90리를 피하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여 물러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오늘부터 좀 못돼지하겠다. 네, 누군가에게 노우라고 거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때론 거절이 부탁하는 일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하기 싫은 일까지 도맡아다가 스트레스까지 쌓여 병원을 찾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거절을 못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는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네, 부탁할 때마다 싫은 표정을 짓고 거절하는 사람보다 웃으면서 예라고 받아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예라고 답하며 살 수 없습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요구를 거절할 때 내게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거절 공포가 존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요구에 싫다고 답하면 관계 자체가 깨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뚜렷해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날 때 내 존재감이 약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남에게 좌우지하며 살게 되면 삶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네, 거절 공포를 극복하고 노우라는 용기를 내보세요. 네, 인간관계를 보면 보통 부탁을 잘하는 사람과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짝을 이루는 경우가 흔합니다. 넌 항상 너무 착하고 관대해. 내 부탁 좀 들어줄래라고 이야기하면 거절 못하는 친구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절하면 나는 못되고 편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면 부탁하기 전에 고민합니다. 이 부탁이 친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거절을 못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명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다가 지치기보다는 네, 서로를 배려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네, 이제부터 세상의 중심이 되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네, 상대방의 마음과 말에 맞는 말을 하고 요구를 들어주며 그의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다리에 단단히 힘을 주고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 안 돼, 이건 못하겠어 라고 거절해보세요. 네, 그러면 주변에서 나에게 반응하기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드라마의 주제곡 세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영화 007 스카이폴 주제곡입니다. 네, 스카이폴은 애들이 부른 007 시리즈 영화 스카이폴의 주제곡으로 오스카 최우수 주제곡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어둡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 위에 애들의 깊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네, 곡은 본드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잃어버린 고향, 위기 속에서도 지켜야 할 임무를 함께 담아냈습니다. 네, 곡의 서두는 차분하게 시작하다가 점차 고조되며 긴장감과 비상한 분위기를 자냅니다. 네, 단순한 첩보 영화의 테마곡을 뛰어넘어 상처를 품은 인간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위기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은 단단한 정신, 상실과 추억이 뒤섞인 감정이 선율 속에 녹아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영웅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고전 영화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지금 보내드린 곡은 엔체인드 멜로디, 네, 영화 사랑과 영혼의 삽입곡입니다. 네, 엔체인드 멜로디는 영화 사랑과 영혼에 삽입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명곡입니다. 부드럽고 애잔한 멜로디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리베란 슬픔과 끝없는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네, 영화 속 도사기를 빚는 장면과 어울려져 사랑의 따스함과 비극적인 운명을 함께 전달합니다. 네, 이 곡은 죽음으로 갈라진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절망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육체가 떠나도 마음속에 영혼이 남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 간결한 편성이지만 감정의 울림이 강해 듣는 이로 하여금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곡은 영화 네, 플래시댄스의 주제곡입니다. 네, 플래시댄스, What Appealing은 영화 플래시댄스의 주제곡으로 꿈을 향해 노력하는 청년의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활기찬 신스 사운드와 힘있는 보컬이 희망과 도전의 정서를 살려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용접공으로 일하면서도 발레리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 곡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노래했습니다. 힘든 순간을 견디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쁨의 멜로디로 표현했습니다. 이 밝고 힘있는 리듬은 듣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지친 마음에 다시 용기를 줍니다. 1980년대 대표적인 희망의 창가로 자리 잡았으며 영화를 넘어 꿈을 꾸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자극을 주는

예,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 오늘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이번 추석과 국경절은 불과 사흘 간격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의 만남은 물론 료행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명절로 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료행부터 두 명절을 나누어 즐기는 알뜰한 분산 료행까지 휴가를 보내는 방식도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달빛을 따라 떠나는 달맞이 항공편과 익숙한 관광지를 색다르게 즐기는 반전 료행까지 새로운 료행 방식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명절 가족과는 정을 나누고 료행에서는 색다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벌써부터 분주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리론 혁신의 6가지

0: 보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론 혁신의 요소까지 반드시 견제를 계속 추진하는 방침을 두툼없이 견제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용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의 보고에서 실천에 기초한 이론 혁신을 계속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잘 장악하고 그 속에 일관되어 있는 입장과 관점과 방침업을 뜻임없이 견제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에서는 6개 측면으로부터 격화라고 논술하면서 반드시 인민 지상주의를 견제하고 자신 자립을 견제하며 소종 혁신을 견제하고 문제 해결을 견제하며 체계관념을 견제하고 전화를 품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반드시 인민 지상주의를 견제해야 합니다. 인민성은 막스주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우리 당의 이론이 억만 인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시종 인민의 입장을 주장하며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을 위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인민 지상주의를 견제하는 것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에 일관되어 있는 주요 맥락입니다. 계속 실천에 기초한 이론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종 일관, 인민 지상주의라는 이 근본적인 가치 지향을 견제하면서 인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인민의 뇌문을 파악하고 인민의 창조를 존중하며 인민의 질을 모아 인민이 선호하고 인민이 인정하고 인민이 소유하는 이론을 형성하고 그 이론이 인민을 기도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 무기로 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자신 자립을 견제해야 합니다. 자신감은 우리 당이 장기간의 투쟁을 통해서 련마해낸 정신적 기질이고 자립정신은 우리 당과 국가의 존립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당의 100년 분투 로정에는 중국의 문제는 반드시 중국의 기본 국정에 입각해 중국 사람이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기본 관점이 일관됐습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은 독립 자주적인 탐구 정신과 실천 정신을 생동하게 구현했으며 그 속에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나가리라는 확고한 결심과 신심으로 일관됐습니다. 우리는 막스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견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견제해서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보다 적극적인 역사적 책임감과 창조적 정신으로 막스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합니다. 융통성이 없이 현재를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이나 폐쇄되고 경직된 옛길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남의 것을 맹목적으로 옮겨오거나 남의 것을 무작정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반드시 수종 혁신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위대한 사회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도를 지켜야 방향을 잃지 않고 파멸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혁신을 해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정도를 지키는 것과 혁신은

0: 상호 보완되면서 변화와 고정불변, 계승과 발전, 원칙성과 창조성의 변증법칙 통일을 구현하고 있는 바, 이런 당의 사상 노선을 관찰하는 내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태도로 과학을 대하고 진리의 정신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막수주의 기본 원리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당의 전면적인 룡들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중국 독식 사회주의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시대와 더불어 실천의 발진에 순응하면서 만강의 열정으로 모든 신생 사물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넓히고 심화하며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새로운 말을 과감히 하고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과감히 해내면서 새로운 이론으로 새로운 실천을 지도해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문제 해결을 견제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대의 목소리로서 문제에 답을 주고 문제 해결을 지도하는 것은 리론의 근본 임무입니다. 습권평 총서에는 각 시대에는 모두 그 시대에만 속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올바로 해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회를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제의식을 강화하고 항상 명석한 두뇌와 예리한 안목으로 실천 과정에 부딪힌 새로운 문제, 개혁과 발전과 안정유지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문제,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 국제 정치의 변화에 따른 중대한 문제, 당 건설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리념, 새로운 구상,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사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반드시 체계관념을 견제해야 합니다. 체계관념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중요한 인식론이고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기초적인 사상방법과 사업방법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고 현재 광범하고도 심각한 사회 변혁을 겪고 있으므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리익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전반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현실을 보고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완할 줄 알아야 하며 전반적인 것과 국부적인 것, 당면한 리익과 장원한 리익, 거시적인 것과 미거시적인 것, 주요 모순과 부차적인 모순, 특수와 보편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하며 전략적 사고, 역사적 사고, 변증법적 사고, 체계적 사고, 혁신적 사고, 법치적 사고, 최소선적 사고 능력을 부단히 향상시켜 당과 국가의 재반 사업을 전방적으로 구상하고 전반적으로 계획하며 전일적으로 추진하는 데 과학적인 사상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반드시 천하를 품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당이자 인류의 진보와 세계의 대동을 도모하는 당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분투 로정을 걸어오면서 우리 당은 시종 일관 역사의 올바른 편, 인류의 진보하는 편의 확고에 나서서 세계적인 안목으로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민의 직면에 각국 인민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해납백천의 드넓은 현금으로 인류의 모든 우수한 문명 성과를 참고하고 받아들이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상술한 여섯 가지 반드시 견제는 습군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적 요구를 구현했으며 이는 또한 우리가 실천 과정에 막소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제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데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세계관이고 방법론이며 반드시 견제하고 잘 활용해야 하는 입장이고 관점이며 방법입니다. 전당 동지들은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성을 증강하고 꾸준히 습권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이 종료 사상의 풍부한 내포, 사상 체계와 실천 요구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터득해 당과 국가 사업 재반 분야의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아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나긴 세월.
2: 人生的道路漫长而艰辛，每个人都有值得回忆和留恋的过去，更有对未来美好生活的渴望。让我们共同去努力开创一片纯净的天地，使人与人之间多一些真诚，多一些美好，多一些友爱。下面我再把《渴望中悠悠岁月》这首主题歌献给大家，希望你们喜欢。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계림으로 불리는 동네 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서 고지는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고풍스럽고 아름답고 아늑하면서도 번영하는 동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쁜 산과 맑은 강물로 내외의 이름이 자자한 관광지 계림에서 멀지 않은 대서는 수륙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천년 전에 북송 때 벌써 번화한 교통허브로 구성해 그때의 도읍과 비교해 작은 장안으로 불리웠습니다. 남송 말에 대소에 세관을 설립하고 강가를 따라 오리에 달하는 큰 장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로부터 지명도 큰 조자거리라는 의미로 큰 대자에 장터 소자를 붙여 대소라 하기도 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조성된 800m 길이의 속판가는 대소의 심불입니다. 편리한 수륙 교통으로 번성기를 달릴 때 많은 외지인들이 이곳에 회관을 짓고 가게를 만들면서 형성된 거리입니다. 가게 건물들은 대부분 2층으로 되어 있고 벽은 벽돌로 쌓았으며 문은 나무문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도록 높게 한 천정의 건물 벽에는 네모난 창을 내기도 했습니다. 거리 쪽 건물은 가교로 사용되고 그 뒤쪽으로는 강변까지 깊은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 주변에 주거용 건물을 지었습니다. 벽체만 벽돌이고 모두가 목조 건물이라 화재만 발생하면 금방 재로 변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큰 화재가 날수록 그 집에 부가 많다고 인정하면서 화재 후에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건물을 새로 짓곤 했습니다. 대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옥은 청나라 때 지은 키 높은 옹장한 료총문 저택입니다. 넓고 환하게 조성된 정원에는 꽃이나 짐승을 조각한 오항이 특이합니다. 벽돌과 나무로 지은 2층으로 된 이 건물에는 또 여기저기서 큰 독을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 의하면 과거 이 집은 양조장으로도 사용됐고 이런 독은 술을 빚는 데 사용하던 용기라고 했습니다. 만수교는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푸른 룡이 강물 위에 들어놓은 것 같고 가까이 다가가 보면 조각달의 모양입니다. 400여 년 전에 신축할 때 만수교는 목조달이었으나 후에 물에 밀려갔고 1902년에 재건하면서 돌로 바뀌었습니다. 서쪽에 계림의 리강이 위치한 원인으로 만수교는 리강과 그 맞은편에 줄지어 있는 아름다운 계림의 산을 구경하는 데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에서 리강과 산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합니다. 청진사의 문 안에 들어서면 정원이 펼쳐지고 양쪽에 숙소와 접대실이 위치했습니다. 넓은 연족의 2층 바닥에는 방석이 놓여 있고 벽에는 시간표가 적혀 있습니다. 입구의 걸상에 앉으면 완정하게 보존된 목각물이 보여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청진사의 뒤 정원에는 이 사원과 똑같은 몇백 살 수령의 푸르른 고목 두 그루가 아직도 꿋꿋이 자라면서 이곳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사원이 오늘과 내일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발달한 수륙 고통으로 요명세를 탄 대서는 청나라 때부터 종화민국 시기까지 13개의 부두를 개항했습니다. 10m 길이의 3.4m 너비의 청석을 깐 부두는 강가에까지 뻗어 있는데 기능이 각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고루 라루트는 과일과 기름, 자파 등 물건을 경영했고 넓은 수면을 가진 대 라루트에는 대나무 배들이 정박했으며 당방 라루트는 주로 관가의 배들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화물선은 거의 없고 두세 개의 나루터에 유람선이나
수리를 기다리는 유람선 몇 척만 정박했습니다. 또 날씨가 좋은 날이면 그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강가에서 사생을 하는 모습도 볼거리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기수 푸른 잔디 위에 누워서 푸른 하늘과 그 하늘을 또 다니는 하얀 구름, 저 강...

강 건너로 보이는 요관 욕설을 가진 옛 동네의 고요한 오늘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동 폭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지하수가 만드는 다단계 폭포입니다. 8단계를 거쳐 떨어지는 고동 폭포는 혹은 물에서 노리는 원앙 같고 혹은 룡이 물을 뿜는 것 같습니다. 푸른 이끼가 가득 찬 벼랑에서는 바위에 바짝 기대어 흘러내리면서 바위의 윤곽에 따라 다양하게 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러다가도 몸을 훌쩍 날려 담소에 뛰어내리며 자욱한 물보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폭포의 량 안에는 숲이 무성하고 그 사이로 오솔길이 아늑하게 그지없습니다. 단풍나무와 소나무 사이로는 꽃이 만발하고 새가 오짖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화폭을 그립니다. 맑은 강물 우를 소리 없이 흐르는 대나무 쪽배에 앉으면 푸른 산이 말없이 뒤로 머려져 가고 저 멀리에서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와 선경에 들어선 듯 착각하게 합니다. 대서에서 단원 아래 룡선 경기와 지방그 룡선의 노래 등 다양한 전통 풍속이 많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은 달디단 감귤을 키워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수리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촌에서 30년간 가전제품 수리점을 지켜온 양구홍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관촌에서 30년을 지켜온 양구홍은 소양이라고 불립니다. 30여 년 전 북경 종관촌 대가가 백일호로 불리던 시절 허복성 출신의 양구홍 씨는 이곳에 가전제품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점검은 무료, 출장 수리도 무료, 그리고 고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경에서 이런 동네 수리점은 마치 거대한 몸에 뻗어있는 모시혈관과도 같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거창한 창업 이야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기 제품 하나하나를 정성껏 고치고 사람들의 한마디 소양에 응답해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 종관촌 대가가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과춘 지역 사이로 들어서면 시간이 갑자기 느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래된 보드나무 아래에서는 노인들이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지난 세기 50~60년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의 낡은 건물들 사이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가전제품 수리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양 가전수리점입니다. 가게는 10평방미터 남짓한데 수리를 기다리는 물건도 가지가지입니다. 컴퓨터와 전기밥가마, 헤어드라이어, 커피기계, 빵 굽는 기계, 구강 세정기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양고홍 씨가 부품을 정리해 놓은 수납장이 있습니다. 낡은 다이아몬드표 선풍기 한 대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업대 밖에는 겨우 접이식 의자 하나를 펼칠 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올해 57살인 양고홍 씨는 허복성 환강 출신입니다. 1년에 설을 쉬러 고향에 돌아가는 20살 남짓한 시간을 제외하면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작은 가게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 30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알고 있습니다. 멀리에서 만나도 양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게가 과춘 지역 사이로 옮겨온 것은 1997년입니다. 당시 종관촌 대가는 아직 백일호로 불렸고 길 량 옆에는 키높은 백양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종관촌 대가는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전자제품 거리였습니다. 밖에 있는 건물들도 1층, 2층, 높아야 3층 정도였고 모두 컴퓨터를 팔거나 조립했습니다. 1997년은 종관촌의 변화가 가장 컸던 때였습니다. 북경이 오기 전 그는 무안에서 라디오 수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라디오와 흑백 텔레비전을 고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전제품 수리공이 목수나 칠공보다 훨씬 대접을 받았습니다. 1994년 북경이 온 그는 처음에는 서단 상가 수리부에서 일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창평과 대원까지 다니며 출장 수리도 했습니다. 왕용지라는 한 노인이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고치지 못한 녹화기를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게에 가져왔습니다. 양고홍 씨가 이를 고쳐내면서 가게 이름이 단번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단소방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로 가게는 모두 수입지였고 고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요.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는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고 장사도 점점 잘 됐습니다. 양고홍 부부는 자신들이 가장 운이 좋았던 것은 기꺼이 자신들을 가르쳐준 사람들을 만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도윗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원판 하나를 고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장에서는 60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200여 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다 드렸더니 그분이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도윗은 그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도 익혀보라고 권했습니다. 지금 가게에서 사용하는 일부 도구는 도윗씨가 보내준 것입니다. 당신의 수리 도구가 너무 낡았습니다. 내가 한 시트 보내줄 테니 잘해보세요. 단소방 씨의 기억 속에서 두희 할아버지는 가게에 올 때마다 자신에게 책을 읽고 공부하라고 독촉했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평생 한두 명밖에 만나기 어렵지요. 수리일은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양궁 씨가 스스로 정한 원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점검은 무료, 출장 수리도 무료, 고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전기 제품은 원가를 빼고 10원, 20원 정도만 벌면 됩니다. 수리비가 50원을 넘으면 반드시 손님들과 상의하지요. 비싸다고 생각하여 안 고치겠다고 하면 안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점검은 모두 무료입니다. 아내 단수방 씨도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수리는 하는데 돈을 못 본다고 말입니다. 돈만 바라보지 말고 절대로 양심 없는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술로 돈을 벌고 합리적으로 돈을 벌고 양심 있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찾아왔고 또 누군가는 추억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 손님은 통조에서 직접 차를 몰고 홍등표 라디오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무너진 전선 하나를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라디오가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 샀던 것이라며 라디오를 볼 때마다 아내가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양궁 씨는 몇 시간 동안 정성껏 고쳐주고 수리비로 50원만 받았습니다. 손님은 기꺼이 100원을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거듭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고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물건도 이미 전기 제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전동줄이 끊어지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응용 프로그램이 가득 차면 정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열쇠를 집안에 두고 문을 잠갔을 때는 담을 넘어 들어가 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도 인터넷에서 이 보물 가게를 추천하는 글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찾아옵니다. 기계가 잘 고쳐지면 손님들은 잇따라 엄지를 지켜주며 말합니다. 양 사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양궁 씨는 손을 내저며 말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 일이지요.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작은 수리점. 그곳에서 고쳐지는 것은 고장난 전기 제품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살아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웃에 대한 믿음과 따뜻한 정이 이어집니다. 양구홍 씨가 매일 마주하는 것은 낡은 라디오와 고장난 가전제품이지만 그가 한결같이 지켜온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일 것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북경 자동차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국화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1: 2011년 개관한 북경 자동차 박물관은 국가 공익성 자동차 주제 박물관입니다. 건축 면적은 근 5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박물관, 전람관, 과학기술, 삼위일체의 직능을 맡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외관은 맑은 눈과도 같아 눈 뜨고 세상을 보고 미래를 향하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관내에는 자동차 박람, 주제 전시, 자동차 지식 보급, 자동차 오락, 학술 교류 등 기능 전시구들이 있고 3층부터 5층까지 각기 역사, 기술, 미래 세 개 주제로 나뉘어진 전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2010년 말까지 집계에 의하면 자동차 박물관은 80여 대 소장 차량을 포함한 6천여 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소장품을 꼽자면 지남차, 기리고차, 첫 벤츠차와 홍기차 등이 있습니다. 지남차는 우리나라 고대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기계 장치입니다. 자동기어 원리를 이용한 지남차는 차륜의 회전에 따라 좌우에 놓인 나무 인형의 손가락 방향을 실시간으로 남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간 초기에 발명된 기리고차는 고대인들이 주행거리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차량입니다. 차에는 나무 인형 두 개가 있는데 차가 1, 2 주행할 때마다 나무 인형이 북을 한 번씩 칩니다. 기리고차와 지남차는 모두 황제가 출행할 때 쓰이는 의전 차량이었습니다. 기리고차는 근대 리정표, 감속기의 전신으로서 과학기술 사상 중대한 성과로 꼽힙니다. 세계 최초로 석유를 동력으로 한 승용차는 바퀴가 세 개였습니다. 바로 독일인 칼 벤츠가 1885년에 제작해낸 벤츠 1호입니다. 1986년 1월 29일 칼 벤츠는 현대 자동차 특징을 구비한 이 차를 두고 특허 신청을 했는데 이날은 세계 자동차의 탄생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홍기표 승용차는 1958년에 탄생됐습니다. 그해 5월 12일 제1자동차 공장에서 탄생한 중국 첫 번째 국산 자동차는 동풍으로 명명됐으나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1자동차 공장은 8월에 최초의 고급 승용차를 제작해내고 이를 홍기로 명명했습니다.

0: 1958년 8월부터 1959년 5월까지 수차 시험을 거친 홍기표 승용차가 공식 등록번호 CA72와 함께 출시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록번호가 달린 고급 승용차로서 중국 자동차 공업의 리정표입니다. 홍기표 승용차는 1959년 9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해 1966년까지 총 202대를 생산했는데 박물관에 전시된 차량은 왕진 전 국가부 주석의 전용차입니다. 스탈린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한 기스 110형 고급 승용차는 6리터 V8 발동기를 장착해 시속이 135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소련 국가 원수 전용차로서 생산량이 극히 적습니다. 1945년부터 1959년까지 14년간 단 2,080대밖에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세종국 창건 후 스탈린은 모택동 주석에게 두 대의 기스 승용차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5대 기스 115형 방탄 승용차를 포함한 12여 대 기스 승용차가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물관에서 전시한 차량은 유소기 전 국가 주석이 탑승했던 전용차입니다. 개관일에 북경 자동차 박물관은 루게로 국가급, 시급, 업계 영예 400여 개를 수여하고 선후에 국가 1급 박물관, 국가급 봉사업 표준화 시범단위, 국가 4A급 관광구, 전국의 가장 혁신력 있는 박물관, 전국 우수 과학보급 교육기지, 북경시민 평생학습 시범기지, 북경중소학교 사회대과정 자원단위, 북경천진하북 신에너지 자동차 과학보급 및 체험기지, 북경 첫진의 인기 명소 등으로 선정됐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북경 자동차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상이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구름.
2: 天边飘过故乡的云，它不停。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가수 왕봉과 그의 대표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봉은 화려한 미성이나 기교로 숭고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음악은 늘 거칠고 솔직하며 삶의 바닥을 직접 걸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무게와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듣는 이를 위로하기보다는 먼저 일깨워 세웁니다. 2004년에 발표된 더 높이 날아라는 왕봉을 전국에 널리 알린 결정적인 작품입니다. 이 곡은 그래도 다시 날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멜로디로 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래가 성공을 확신하고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봉은 당시 음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또 이 노래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일종의 다짐이자 독백이 가까운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의 고음과 외침은 기교가 아니라 절실함에서 나왔고 그 진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아래 노래 더 높이 날아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듬해 발표된 노래 활짝 핀 생명은 왕봉 음악 시기의 또 하나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한 작품입니다. 이 곡은 삶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거침없이 풀어냈습니다. 이 노래의 창작 배경 역시 왕봉 자신의 인생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성공과 실패, 명예와 고독이 뒤섞인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은 여전히 뜨고

0: 대박이마.
1: 그랬더니 놀긴.
0: 마르디오 달라 야로 산드로 살리안기
1: 팔레디아스 그레차
0: 아고르 레차 와갓 가지리 탭치릭 에우디에 헤어
1: 김텐 산족 야무조 실레슈
0: 탕말테노 알레네베르
1: 저부제히 담사트 살리안기
0: 장들의 제기지 가지리 대학 질릉 여부터 서리 아버지

0: 살려내 의와사 진주 동어도 탈흥여들제 진이 놈이는 증명죄이니 비알된 돌다란 해불건 박씨 도시벌다 무두라도 겐벌리야 우주의 날다 아구리 내자 명래인이 알체계와 내군이 성사 진주의 범만 살량 위두리 야슬라 딜라 박신겔레게 헹벌물 에치벌스는 명래인네 창혹 작은 돌만진 낙내 흠중 귀지지 벌벌 열리구린 해로랄 금은 일리야 살량이 벌벌다 그대는 시골 연흥산이 진주들 상나 진주통알벌 화요일주린 의리드나 나간 그대는 탈레는 여설란 길을 다다친단 야부조시 살량 열어라이리지 제일 핵인이 해나니 드래곤이기 말고 면도를 간장란 탕마세 어른다 우주를 보이다 김벌 흔흥 이런 드드니 덧을 드리여 못 듣고 했다 대군이 해라 아군인 자기자도 해태도 흐머로 벌된 어느 부분 가축된 저랑 퇴근도 전한 보선저랑 팀과 대응을 외래 보란 점주에들 끈뜨매산 나를 체험하기 쓱쓱 세력 호텔에 새로운 악물 염사갓 얼라란 지금 이제 가는 동안도 들어서 가르치시네들란 어조시는 염사갓 빡빡한 팀과 알아서 보스차가 되나 분들은 바이르
1: 발제
0: 바이르 발제에 바로 부분하란
1: 여의만
0: 발제라

0: 살려니 어떤 증상보다 회사의 방황 날듯 바라던 동대 뛰어내게 해나는 문유행이 알다가 들군이 벌은 울기도 알라란 여라바이는 아 살렘누이라 터뜨고 할 때나 담은 해볼만 가린 잠깐 시티두네 시티두 세대팅가 보시티지 고베나 아다벌벌 어로타 파고라 홀바닥이 지나 얼라라 바릴 때는 답은 우들 바다에 도망가잖아 보시티로 허용하다가 이팀 또한 우들의 벌로 번생 바로를 또서 바치게 되네 Cengkile, cantik jelas salam ni allah ni tu lah. Lilum thayis ni baik je, kacikir orang hebat ni. Thayis lilum, salam ni dia betul tengah berat, hoyul itu usirah kau lagi itu. Kalau dia hoyul ni angin, salam ni dia usir itu tenggelam arna bahkan hebulkan ini. Thayis arna ni cantik, sampai tip tu bahasa negulah lah.
1: Yeah.